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절기인 초분이었습니다. 24절기의 16번째 절기인 초분이 지나면 밤이 점차 길어지므로 비로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가을거지로 농민들의 일손이 바빠집니다. 네, 그럼 먼저 연길시의 김일화 씨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부모님께서 올해도 만풍년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장백별곡을 보내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리향미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리향미 씨는 타양 생활을 한 지 10여 년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을 바람과 함께 고향이 그립고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가 더욱 그리워난다면서 노래 고향 생각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그럼 연계시 하남가에 계시는 리향미 씨 어머님께서 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0: 성년 시절은 새싹이 돋아나는 봄의 시절이며 꿈의 시절입니다. 연길시에 계시는 최연아 씨는 천진난만했던 동년 시절을 떠올려보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요즘 시골에 계시는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면서 부모님께서 즐겨보시는 소품 갑속에 든 사람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여전한 소품을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1: 이제부터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아무 때나 집에서 스스로 사우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 이쪽까지 오라 하면 이쪽까지 가고 저쪽까지 오라 하면 저쪽까지 가고 사우나 사우나 미우나 가우나 사우나 사우나 사우나 가시나 오시나 사우나 가시나
2: 명나
1: 드럼드럼하게 갖춰놓고 산다.
2: 무슨 네 생일이야. 이제 또 거리 멀었다.
1: 어째 왔니?
3: 야, 오늘 동창만회를 한다는데야 난 책임 중 놀아 내라 제켓니.
1: 뭐라니 동창만회 한다고?
3: 어, 너무 어디를 갔겠니?
1: 어, 내 이거 살라 갔댔다. 용서하더라. 니 보게? 이 봐라.
3: 집에서 하는 사람이구나 무슨.
1: 어, 야 정아, 야 니가 빨리 가자. 어, 이게 엄청 메시야.
3: 저, 어, 저, 아, 저. 그런데 내 못 가겠다.
1: 어째? 저 우리 남편 이제야 응. 밤만 되면 날 이렇게 바깥에 못 나가게 한단 말이다.
2: 어째?
1: 어째 그런가? 옛날부터 여자고 질그릇이니래 내 더블라 시작하면 꿈이 쭉 간다제야. 내 아무리 이 집에서 이렇게 냥냥 거래도 벽꽂이 왔단 못 나간단 말이다.
2: 야! 지어 사는 여자이니? 야, 어찌다 한 동창만이 돼 가겠니? 아이 가겠니?
3: 글쎄 갔으면 좋겠는데 글쎄 우리
2: 니 정말 가지요?
3: 글쎄
2: 야, 너네 남편은 그래 제때 딱딱 들어오니?
1: 어? 12시 전에 딱딱 들어온다?
2: 뭐? 12시?
1: 야야 자기는 그리 늦게 들어오면서 너는 야 못 나간다고 한단 말이야? 살렸다. 아이 저 아이 된다 이렇게 가면 남자도 둘이 같이 이랜다 말이다. 더군다나 아이 된다 뭐.
2: 야, 간다. 정말 가지요?
1: 응.
2: 그럼 난 간다. 저,
1: 아, 저, 야, 미호가. 니 어찌 우리 나그네를 좀 이렇게 얼레래.
2: 너네 남편 얼리라고?
1: 너네 남편 그래다가 내한테 말하나 뭐. 어떻게 하면 되지? 전화 받고.
2: 에? 아, 예.
1: 예, 싸웠습니다, 예.
2: 예?
1: 지금 집을 어느 중이라고?
2: 야, 집을 어느 중이라고?
1: 아이저 오늘 이렇게 마당이라 놀 데 없으니까.
2: 예?
1: 지금 어느 길이라고? 아, 예.
2: 야,
1: 야, 야 지금 집을 어디다? 이거 어떻게 하니?
2: 그럼 우리 어디서네 달려나가자.
1: 야, 아이 된다. 그렇게 가면 아이 된다. 야, 이게 무슨 방법이 없니?
2: 야, 이 집에 정말 가게?
1: 정말 못 가겠다.
2: 그럼 난 정말 간다.
1: 야, 저 미호가. 아니 좀 우리 나그네 올려라.
2: 너네 남편 그래다 내한테 팔아 멋지게 응?
1: 야 무슨 소리하니 지금 남이 속 다 죽겠다 내 자꾸만 이래. 야 정말 신기지 나게 논다. 야
2: 야 옳다 옳다.
1: 역시 네 머리 안 하면 좋다. 이거 우리 그 밑에 상승 지수 기다려. 내보다 전화
2: 기다려라.
1: 기다려라.
4: 사와서
1: 어째 오늘 이리 왔습니까?
4: 사우나 같은 데서 하는 거 보자고.
1: 예, 용서했습니다.
2: 빨리 하시오.
4: 내가 더 사와서 당신 알아서.
1: 야, 당신 배워줘야 나도 하지. 어쩌니 그 사우나 방에 가지 말고 술판만 끝나면 집으로 꺾어줘서. 예?
4: 와, 남자들 사우나 가는 게 진짜 사우나 나라 간 줄 알아.
1: 그래 뭐지 갈까?
4: 술 깨러 가는 게지.
1: 글쎄 그래 가서 돈 팔지 말고 집을 꺾어줘라 말입니다. 빨리 하셔.
4: 당신 나 하.
1: 너무 먼저 이렇게 사시 친 다음에 나도 이렇게 사시 고.
4: 이 여자지 오늘이 예상하냐.
1: 빨리 벗으셔.
4: 야? 자 그러면 하지.
5: 어서. 자.
1: 예.
4: 괜찮겠다.
1: 아, 그 빠지니 입고 들어갑니까?
4: 아하, 아, 예수 다 사람 앞에서 벗고 들어가는 거. 들어가서 벗지. 웃다 그래.
1: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4: 들어가자마자 좋은지 어떻게 좀 있어야 알지. 자, 어서.
1: 시원할 겸.
4: 야, 어딜 가?
1: 저, 예, 오늘 우리 동창만을 한답니다.
4: 무스가? 동창만을?
1: 예.
4: 가지 마.
1: 내 갔다 그저 예, 동생이
4: 가지 말라는데! 지금 동창만이라는 게 무슨 얘기야?
1: 뭐니까?
4: 빈상적이 카라오케요.
1: 빈상적 카라오케?
4: 제일 허물없는 게 동창들이지.
1: 예.
4: 기러기 때문에 지금 동창 만드는 게 무슨 게 대면상 무슨 게인지야? 대상적인 카라오케란 말이야.
1: 자만 내가 저 카페 체크하게. 내가 간다고 했는데.
4: 간다는 게 중요한가? 가는 게 중요하지. 가지 마.
1: 아, 내다. 아, 지금 돌아안 치고.
4: 공사요?
1: 네.
4: 그 전화 가서.
1: 야, 웃긴다.
4: 아하. 여보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저 용나이 동사이 되는 분입니까? 예. 내 용나이 남편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 저 오늘 동창만에 한다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파서 지금 못 가겠답니다.
1: 내 우리 아빠!
4: 글쎄 딱히 어디 아프겠다는 건 지금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신경, 소화교통, 방광불량 다 끄떡같이 다 아프다는데 정말 딱히 모르겠습니다. 예? 글쎄 나도 어찌다 하는 동창만을 가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근데 본인 딱 못 가겠다고 내놓으러 어찌겠습니까? 예? 하하, 글쎄 이게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이게 내 가지 말라서 못 가는 것처럼 정말 이게 딱 한다. 예? 아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동창만을 잘 모십시오.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아이, 왜 어디?
4: 아하!
1: 영 시원하지, 예? 영 시원하지, 예?
4: 아이고 괜찮습니다. 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1: 우리 남편 우리 동사입니다.
4: 예.
1: 영란이 남편입니다.
4: 예.
1: 저 이거 정말 미안합니다. 영란 말하는 게 영란이 남편 영란이를 용 잘 맞춰준답니다.
4: 예. 무슨 말씀?
1: 비빔지도 사주고 사우나도 사주고 예. 우리 동창들 가운데서 영란이 아마도 제일 신진 팔만 것 같습니다. 기다린다 우리 가겠습니다 예.
4: 아이고. 자, 내 바지. 바지.
1: 바지. 아, 바지.

0: 그래서 강이나 가서 어떡하지?
1: 혼난다. 이렇다. 이게 혼난다. 아무도 없으면 일 있을까?
0: 아야 뭐.
1: 어째그리할까?
0: 그럼 저 지갑에서 한 200원 가줄까?
1: 나는 돈까지 준다.
0: 아야 뭐.
1: 어찌그리었어?
0: 저 밥은?
1: 당장 안에 밥이 없을까 봐 그러니까 이러었습니다. 근심하셔.
0: 아야 뭐.
1: 언제 그럴까?
0: 저 여자는 저 자꾸만 따라내기 매장한다니 먼저 가라고 하란 말이야.
1: 야 미호가 너를 먼저 가란단다. 나는 후에 간단다. 야 미호가 그 집을 못 찾는다. 그래 미호가 정말
0: 가서 술로 탈게 먹고 밥은 많이 먹어요.
1: 예, 근심 마셔.
0: 아 여보. 그럼 동창만에 가서요. 오래오래 늦도록까지 놀자. 결국은 내 값속에 들었구나.
2: 군춘시에 계시는 지영순 씨의 어머니는 20살에 시집 오셔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열 식구도 넘는 대가정을 이끌어가면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식들과 함께 행복하게 만년을 보내고 있는 노인님들을 볼 때마다 지영순 씨는 생전에 효도를 못해드린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못한 효도를 아버지께 하느라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항상 마음뿐이라면서 아버지 지성철 씨가 오래오래 앉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물에 비낀 원앙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금경강성 목당강시에 계시는 최순례 씨는 부모님 못지않은 사랑으로 자신을 키워준 이모와 이모부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노년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노래 만년 행복 누려가세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이 밖에 길림성 사평시의 최금려 씨도 전보산 자제학교에서 함께 사업했던 선생님들과 연변제일사범학교 동창들이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북경에서 근무하는 황선희 씨가 아름다운 고향 산천을 그리면서 요청한 노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태어나서 자란 곳을 고향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 가을이면 친구들과 모닥불을 피워놓고 메뚜기를 구워 먹으며 놀던 동심의 세계가 바로 고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산동성 위에서 계시는 임성 씨는 황금 물결이 출렁이는 고향의 가을이 그립다면서 노래 불꽃 사랑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농과 붉게 잘 익은 과일들을 보느라면 가을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름 내내 땀 흘려 갖고 온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해 봅니다.

오늘 여성 클럽은 전복선 작가님의 글 생의 거울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여성 클럽은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성 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의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거울 같은 존재라는 뜻이다. 옛 선인들로부터 얼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것으로 한다. 서점에 가면 관상학에 대한 책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인간의 관상과 인생 그래프를 관찰하고 조사해 통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책일 것이다. 물론 관상으로 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 하지만 대략 짐작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것 같다. 사람의 얼굴은 세상에 처음 나올 때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가 만들어주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만들어간다. 살면서 우리는 우울, 기쁨, 걱정, 슬픔 등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에 따라 삶에 대한 태도도 부단히 변하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얼굴에 그대로 새겨져서 사람들에게 비춰진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듯이 눈빛에서 그 사람의 희로애락을 읽을 수 있다. 눈에 대한 묘사를 보더라도 수십 개의 수식어가 있다. 섬뜩한 눈빛, 슬픈 눈빛, 처량한 눈빛, 다정한 눈빛, 환한 눈빛, 사랑스러운 눈빛, 거슴츠레한 눈빛 등등. 눈의 구조는 뜯어 고칠 수 없지만 눈빛은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다. 즉, 마음먹기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같은 표정을 짓다 보면 그 표정이 얼굴에 굳어져 버리게 된다. 슬프고 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얼굴에 슬픈 표정이 굳어져서 울상으로 보이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고민이 많은 사람의 삶은 얼굴에 수심의 자국이 굳어져서 고달픈 상으로 비춰진다. 어렸을 때 나는 부모님한테서 관상에 대한 얘기를 자주 들었다. 우리 동네에는 엄마의 동생뻘 되는 친척이 있었는데 30대 초반에 돌연사로 남편을 잃고 나서 세 자식 중에 마지와 둘째를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막내 아들을 둘째 업고 타곳으로 재가를 갔었다. 엄마는 늘 그 이모를 외우면서 얼굴이 울상이라고 하셨다. 자식들과 생리별을 하고 살아야 하는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 그 슬픔이 고스란히 얼굴에 굳어져 버렸을 것이다.

나도 지금껏 살아오면서 관상이 여러 번 바뀌었을 것이다. 갓 태어났을 때 나는 얼굴이 햇솜같이 하얗고 뽀송뽀송해 복스럽게 생겼다고 할아버지가 나의 이름을 지으실 때 이름자에 복할 복자를 넣었다고 한다. 이름자답게 나는 30대 초반까지 근심 걱정이 무엇인지 모르고 얼굴에 마냥 웃음을 달고 살았다. 이름떡을 본다는 소리를 들으며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했다. 그러다가 30대 중반에 하루아침에 돌연사로 엄마와 남편을 잃으면서 나의 인생은 180도

로 바뀌었다. 눈 깜빡할 새에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셈이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고 매일 울면서 세월을 보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울상이 돼버린 나의 모습에 화들짝 놀랐다. 거울을 보고 아무리 웃어도 우는 것만 같았다. 그 순간, 아, 내 인생이 우는 상이 되면 안 돼 라는 강렬한 외침이 내 머리를 호되게 때렸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후부터 거울을 보면서 의식적으로 밝게 웃는 연습을 했고 나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모든 요소들을 지워버리기로 결심했다. 모질게 마음을 먹고 남편과의 사랑이 숨쉬던 보금자리와 직장을 버리고 멀리 새로운 환경을 찾아 떠나 새 출발을 시작했다. 내 인생을 슬픔으로 채우고 싶지 않았고 내 자식들에게 울상인 엄마로 남고 싶지 않았다. 어린 자식들의 잠시 시부모님께 맡기고 홀로 낯선 고장으로 갔다.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기란 요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엄마와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아직 헤어나오지도 못했는데 살점 같은 자식들과도 생리별을 해야 하는 심적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나는 웃음 훈련을 열심히 하면서 슬픔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려고 악을 썼다. 잠자는 시간 외에 일각의 시간도 나에게 슬픈 생각을 할 빈틈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른 아침에 첫 사람으로 회사에 출근했고 저녁에는 제일 마지막 사람으로 퇴근했다. 내가 맡은 일 외에도 다른 부서의 일까지 주동적으로 도와주면서 일에 미쳐 있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다가 저녁 8시, 9시에 퇴근하면 가로등길을 뛰면서 몸이 지쳐 쓰러질 지경으로 운동을 했고 새벽 1시까지 공부했다. 몸을 극도로 피곤하게 굴어야만 잠자리에 들자마자 다른 생각을 할 새 없이 바로 잠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말이면 서점에 가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책들을 찾아 읽으면서 마음의 수련도 열심히 했다. 그랬더니 희뿌였던 시야가 서서히 색채를 띠기 시작했다. 나에게 밝은 미소를 건네는 이들이 고마웠고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 회사에 고마웠으며 눈치 없이 묻는 말에도 자상하게 대답해주는 동료들이 고마웠다. 그렇게 고마운 마음으로 온몸을 충전시키며 1년 정도 보내니 가슴에 맺혔던 슬픔이 빗물에 씻기듯 사라지고 그늘이 빗겨있던 얼굴에 햇볕이 들기 시작했다. 무정한 하늘이 나에게 준 시련을 견뎌냈다는 성취감에 얼굴에는 다시 밝은 미소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 덕분이었을까?

그 후부터 나의 앞길은 꽃길을 걷듯이 순탄했고 귀인들도 많이 만나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누구든지를 막론하고 어두운 표정을 한 사람과 마주하기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반대로 활짝 핀 해바라기같이 밝은 표정을 한 얼굴을 싫어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아침 출근길에 따뜻한 웃음으로 인사를 건네는 밝은 얼굴을 보면 저도 몰래 기분이 상쾌해진다. 반대로 울적한 얼굴을 보면 기분이 덩달아 절약된다. 그러고 보니 표정관리는 곧 인생관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거리에서 낯선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학자 같고 어떤 사람은 교원 같고 또 어떤 사람은 보통 노동자 같고 어떤 사람은 장사꾼 같다. 그것은 그동안 그 사람들이 각자 느끼는 감정들이 고스란히 그들의 얼굴에 배어있기 때문이다. 해당 업종에서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그 어떤 기호처럼 슬며시 그들의 얼굴에 남아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겉만 다듬는데 공을 들인 얼굴은 사람들의 눈길을 오랫동안 끌지 못한다. 겉에서 꾸민 얼굴과 속에서 우러난 얼굴은 금방 구별되기 때문이다. 마음이 혼탁한 사람이 아무리 짙고 화려한 화장으로 얼굴을 꾸몄을지라도 눈빛과 얼굴 표정에서 비춰나오는 불순함은 감출 수 없고 무식한 사람이 아무리 고급 브랜드로 몸을 도배할지라도 속 깊이는 금방 드러나게 돼 있다. 아무리 잘생긴 미인일지라도 얼굴에 차가운 표정을 하면 섬뜩한 기분이 들어 누구도 피하겠지만 못난 얼굴일지라도 따뜻한 표정으로 해맑게 웃으면 보는 마음이 봄볕처럼 따뜻해진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오노레 드 발자크는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고 한 권의 책이다 라고 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이 걸어온 인생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얼굴을 가꾸는 일은 곧 마음을 닦고 영혼을 맑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누가 우아하고 고결하고 품이 있어 보이기를 싫어할까마는 마음의 수련이 따라가지 못하면 결코 쉽지만은 않다. 한 권의 훌륭한 책으로 이 세상에 남고 싶다면 꾸준히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야 할 것이리라.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흑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온라인 여성 클럽에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넉입니다. 네, 문학의 순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거만하게 행동할 의향이 전혀 없다. 자신이 남보다 잘난 것이 아니라 운이 더 좋았을 뿐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기 직무가 관리라고 생각한다. 관리란 모든 사람의 최대 리익을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책무를 말한다.

네, 성공한 사람들은 흔히 운이 도왔다고들 합니다. 물론 노력은 기본입니다. 노력과 더불어 운이 뒤따라야 빛을 볼 수 있죠. 성공을 지속시키는 비결은 남들도 자신처럼 성공하게 돕는 것이라고 합니다. 횃불에 횃불을 붙이면 불길이 커집니다. 자기 횃불 하나를 혼자서 움켜쥐고 있으면 곧 꺼지고 맙니다. 운도 그렇다고 하네요. 오늘도 나 홀로 삶이 아닌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고 지향하는 소중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진숙님의 작품 인연의 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연의 끈. 나에게는 반세기 넘게 깊은 우정을 나누온 친구가 있다. 17살 나던 해에 나는 지식 청년으로 농촌에 내려가게 됐다. 덩터로 11가구가 살고 있는 변벽한 오지 마을에는 노약자와 환자들이 많다 보니 노동력이 적었다. 게다가 농사도 늘 흉년이 들어 연말이면 돈 한 푼 못 타보는 가난한 마을이었다. 하여 겨울이면 모두들 집에서 볏짚으로 새끼를 꼬고 가마니를 짜서 팔아 생활 필수품을 구매했다. 그리고 따뜻한 봄이 오면 거살이나 민들레 등 산나물을 뜯어다 반찬으로 만들어 밥상에 올렸다. 여름에는 그나마 텃밭에 심은 여러 가지 채소들로 음식상이 차려졌는데 우리 집 채호는 채소손을 잘 가꾸지 못하다 보니 늘 반찬거리가 떨어지곤 했다. 그래도 인심이 후한 마을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지원해준 덕분에

마음을 안착할 수 있었다. 그때 마을에는 거둠을 졸업하고 금방 돌아온 귀향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희소한 자시성을 가진 영숙이란 친구가 있었다. 그녀는 손부리가 야무져서 무슨 일이나 잘했다. 긴 밭고랑을 타고 기음을 멜라치면 일섬씨가 어찌나 잽싼지 늘 내가 멜 밭고랑까지 방조해주곤 했다. 영숙이의 아버지는 말수가 적고 손재간이 많은 내가 제일 존경하는 신농꾼이기도 했다. 영숙이의 아버지는 모두가 휴식하는 겨울철에도 생산대에 양을 방목했으며 장기 환자인 영숙이의 엄마와 동생을 돌보면서 가족의 생계를 묵묵히 홀로 짊어진 분이기도 했다.

영숙이네 집에는 채소가 풍성했는데 늘 우리 집 채호에 여러 가지 채소들을 날라다 줬다. 그리고 된장이나 간장, 고추장도 수시로 가져다 주곤 했다. 어느덧 나와 영숙이는 더없이 가까운 친구로 됐다. 집에서 색다른 음식을 하는 날이면 영숙이 어머니는 어김없이 나를 부르곤 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가던 지식 청년 시절에 그들은 내 가족과도 같은 존재들이었다. 우리는 초봄부터 생산대 대장의 인솔하에 한 곳에 모여서 농사 준비로 콩알을 골랐다. 그리고 봄 파송부터 시작해 옥수수 심기, 벼 모내기 등 일들도 했다. 어떤 일에서는 영숙이가 남성들 못지않게 앞장섰다. 우리는 적박한 땅을 옥토로 만들고 가난한 마을의 면모를 개변하기 위해 영숙이의 방에서 미래에 대한 동경과 목표를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워갔다. 그러다가 가난하고 노약자가 많은 우리 마을은 해산되어 10개 마을에 나뉘어 배치됐다. 영숙이네는 5대, 우리 집 채호는 6대로 가게 되는 바람에 나와 영숙이는 부득불 갈라지게 됐다.

하지만 입당한 지 2년 만에 대대 당지부 부서기 직책을 맡은 영숙이와 농촌학교 민영교원으로 초빙되어 학교 공청단 총지부서기 업무를 겸하게 된 나는 대대에서 소집하는 지부회의에서 만날 기회가 많아졌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헤어지기 아쉬워서 잡아당기는 영숙이의 손에 이끌려 나는 그녀의 부모님도 찾아뵙고 맛있는 집밥도 얻어먹곤 했다.

그 호남은 연변의학원으로 추천받아 공부하러 떠났고 영숙이는 농촌공작대에 참가하고 대대 당지부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결혼한 후에는 마을의 부녀수임으로 일하며 많은 성과를 거뒀다. 그토록 부지런하던 영숙이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영숙이는 홀로 남은 어머니가 걱정돼 연결 교회에 모셔왔고, 출국 바람이 불자 아들과 홀로 남은 어머니의 뒷바라지를 위해 출국했다. 그리하여 1990년대 말부터 영숙이가 가족들한테 보내온 생활비를 내가 전해주기도 했고, 수시로 찾아가 안부를 묻곤 했다. 생일이나 명절 때면 꼭꼭 찾아갔고, 영숙이 어머니가 아플 때는 만세를 제쳐두고 달려가 병원으로 모셨다. 어느덧 영숙이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한테 나를 둘째 딸이라고 소개하곤 했다. 농촌에서 맺어진 소중한 인연으로 우리는 우정의 꽃을 피워갔다. 삶 속에서 겪어온 울고 웃는 사연들에 함께 가슴 아파하고 서로를 축하해주기도 했다. 강인한 성격의 영숙이는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창업에 성공했다. 마음이 넉넉한 그녀는 주변에 많이 베풀며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세월이 살같이 흘러 이제 우리는 70거기를 넘은 할머니가 됐다. 자식들의 결혼식에도 서로 참가하여 덕담을 해줬고 아들 며느리와 귀여운 성군들 이야기로 대화 내용이 더욱 풍부해졌다. 여생에는 건강관리에 힘쓰며 다채로운 런인 생활을 만끽하자고 약속했다.

문득 유채 알리몸이 내 사색을 깨뜨린다. 따스한 봄바람처럼 살랑살랑 전해온 영숙이의 문자 메시지였다. 친구야, 이제 내가 귀국하면 우리 손잡고 부르하 동학 강변을 산책하고 공원에 가서 꽃구경도 하면서 즐거운 노년을 함께 보내자꾸나.

인생의 료정에서 보약 같은 친구를 뒀으니 나 역시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다. 여생에도 영숙이와의 소중한 인연의 끈을 단단히 잡고 오래도록 우정의 꽃을 피워가고 싶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글 속 세계를 떠나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작품들은 우리 마음에 작은 선물을 남기고 사라지지만 그 속에 느꼈던 감동과 배움은 오래도록 함께할 겁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를 품고 지내는 동안 또 새로운 발견이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의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뉴스입니다. 흥룡강성 민족단결진보 선전조경 흥변부민 경험교류 행사가 동강시와 무원시에서 일전 개최됐습니다. 류진국 성위상무위원 겸 통전부 부장, 성정협 당조부서기가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류진국 성위상무위원은 우리 성이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추진한 흥변부민 사업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국가 5대 안보 수호의 정치적 책임을 확고히 수행하고 15차 5개년 계획 발전 목표에 맞춰 산업 고도화, 인재 양성, 민생 개선 등 핵심 분야에 집중해 우리 성 변방 지역의 고품질 발전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철저히 시행해 변방지역 발전, 민족단결, 국경수비 안정의 양호한 구도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조국 북방국경의 안전하고 안정된 장벽을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행사 기간에는 북부 변방 성류행, 매체가 보는 변방 시리즈 선전 활동이 공식 출범했으며 성내 변방 지역 여러 민족 간의 활발한 교류와 융합의 모습을 생생하게 조명했습니다. 제13회 중로공학기술포럼이 일전 하얼빈에서 공식 개막했습니다. 류해 흥룡강 성위 부서기 겸 정보비 서기, 두루 카렌코 러시아 과학공학협회 연합부회장 겸 제1 서기, 예지우 중국과학기술협회 당조 성원 겸 서기처 서기가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방달 흥룡강성 정협 부주석 겸 흥룡강성 과학기술협회 회장이 개막식을 주재했습니다. 류해는 러시아 각계와 공학기술 혁신, 과학기술 입문 교류, 산업 수요 연계를 강화해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이 더욱 심층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루 카렌코는 양국이 협력해 연구개발의 경계를 넓히고 양국 인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다수의 과학기술 성과를 창출하길 희망했습니다. 예지호는 양국 과학기술계가 다양하고 풍부한 과학기술 입문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과학자 엔지니어 청년 기술 인재 간 상호 방문, 학습 및 공동 양성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흥룡강 성위 대만사업판공실이 주최한 용강탐구 양안동행 청년 쇼츠 영상 제작 캠프가 일전 하얼빈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해협 양안의 뉴미디어 기자와 자체 미디어 종사자들이 하얼빈에 모여 쇼츠 영상 제작 기법, 양안 문화 교류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 기간 양안 청년 참가자들은 흥룡강성의 역사 거리와 문화 명소를 탐방하며 카메라를 통해 흥룡강 고유의 풍토와 문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우리 성 15차 5개년 계획 강요에서는 전정 특신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해 4567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과 신질 생산력 육성에 중요한 수단으로 삼을 것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현재 전 성의 전정 특신 중소기업 수는 도약적인 성장을 실현했습니다. 올 9월 기준 우리 성은 누적 1,353개의 전정 특신 중소기업을 육성했으며 최근 5년간 수량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기업들은 항공, 우주, 정밀기기, 현대농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95.7%가 4567 현대화 산업체계 발전 방향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할빈의 기업들이 약 50%를 차지하며 1위이고 대경 수화가 그 뒤를 이었으며 세 도시 합계가 전성의 70%를 차지해 지역 집적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같은 기간 전성은 누적 2,132개의 혁신형 중소기업과 69개의 전정특신 소거인 기업을 육성해 층차가 명확하고 단계적으로 연결된 계단식 육성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도약적 성장은 정책 장려 보조금의 실질적인 지원 덕분입니다. 국가급 전정 특신 소거인으로 인정된 기업에게 성급 재정은 일시불로 100만 원의 장려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현재 전성에 36개 기업이 주앙 장려 보조금 1억 4,7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자금 조달 지원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올해 새로 시행된 대출 이자 보조 정책에 따라 전정 특신 기업 등에 대해 금리의 60%를 할인해주며 단일 기업 최대 할인 금액은 1천만 원에 달하고 전성 리자 보조 대출 한도는 1천억 원에 달합니다. 학교와 기업 간 협력이 깊이 있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 또한 한몫을 했습니다. 할빈공업대학 위성은 할빈공업대학 위성기술과학기술성과 전환 플랫폼의 전형적인 대표 사례로서 용강만의 독자적인 혁신 및 전환 경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16회 중국 동북 삼성 사진예술전이 할빈시 도외구 중화바로크 역사문화거리 얼빈 광장에서 개막했습니다. 동북 삼성 사진예술전은 1960년에 창설됐으며 중국 지역 사진예술전시 중 중요한 브랜드입니다. 수년간 동북삼성 문경과 촬영가 협회는 공동 채집 촬영, 작품 심사, 학술 토론, 예술 교류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지역 문예 자원의 공동 구축, 공유와 협동 발전을 추진하고 동북 지역 문예 브랜드의 영향력과 전파력을 꾸준히 높여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신시대 동북의 전면적 전방위 지능이라는 시대 배경에 주목하고 아름다운 산하, 도시와 농촌의 변천, 민생 행복, 생태 보호, 문화 계승 등 축을 중심으로 려녕 길림 흑룡강 세계성의 우수 사진 작품 147점을 엄선해 전시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문의 운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동북 삼성 전면적 전방위 지능의 활기찬 모습을 생동감 있게 해석했으며 동북 삼성 예술 교류, 명작 전시,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전시 현장에는 여러 체험 구역이 마련돼 시민과 관광객들은 휴대폰 사진 촬영 인증, 전통 청사진 인화공예 체험에 참여하거나 얼빈에서의 24시간 주제 사진 공모 활동에 참가해 렌즈로 할빈의 도시 맥박, 인간사의 정취와 시대 풍모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성문련 진해예술관의 실내 전시장을 동시에 설치해 대중에게 무료로 개방하며 전시는 9월

28일까지 지속됩니다. 일전 신안조선족진 농민풍수절 및 첫 우리마을 칠순잔치 행사가 신안진 문화광장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논밭마다 황금파도가 출렁이는 9월, 만풍년을 맞은 기쁨과 함께 진행된 활동은 노인을 존경하는 중화민족의 미덕과 중화민족의 전통대의 문화를 계속 발전시키며 널리 알리기 위한 데 취지를 뒀습니다. 행사에서 영락촌 리휘 당지부속인은 칠순 잔치를 맡게 된 선배들이 평생 이룩한 업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기악 합주의 오래오래 앉으세요 노래가 흘러나왔고 신안진 정부와 촌 지도부 용도의 축사 그리고 자손들 대표 답사가 있었습니다. 칠순 잔치를 맞은 노인들은 술잔을 받아들면서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즐겁고 행복하고 고마운 날이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이날 행사는 노래, 춤, 오락 등 형식으로 풍년을 맞은 농민들의 기쁨을 표현하고 조선민족의 무형문화유산을 이어갈 것을 약속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34번째 시간입니다. 3년의 부상병으로부터 류키영에 대한 말을 들은 후부터 양설은 병원 일꾼들이 자기와 눈길을 마주치기 싫어한다는 걸 느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서건서건 말하다가도 일단 자기가 나타나면 입을 다물어버리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표정들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그 행동과 표정이 뭘 뜻하는지 잘 알았다. 양설의 가슴에서는 점점 의문 부호가 커졌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양설은 등군 탄장이 부상을 입고 산 넘어 병동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류키영의 일로 가슴을 졸이던 양설은 등군 탄장도 무난할 겸 사실의 진상을 알아보려고 산을 넘어 등군 탄장의 병동으로 달려갔다.
1: 양설 동무가 왔구만.
2: 조선전선이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부상을 입다니요.
1: 하긴 뭐 나쁜 일만은 아니요.
2: 이렇게 부상까지 입었는데 나쁜 일이 아니라니요.
1: 이전에 빼내지 못한 밥병까지 이번에 빼냈단 말이요.
2: 네, 그랬군요.
1: 그런데 그분들이 글쎄 날 조국으로 후송하겠다고 하지 않겠어?
2: 상처가 중하면 조국에 가서 치료해야 하죠, 안 그래요?
1: 조국에 가다니.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치료할 수 있는데 난 왜 치료할 수 없는가 말이오. 그래, 내 목숨은 다른 사람의 목숨보다 더 값지단 말이오. 여기서도 어련히 치료할 수 있지. 난 그분들의 의도를 알 만하단 말이오.
2: 그분들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1: 누군가고? 군의 지도 일꾼들이 그러지 누구겠소? 그분들은 날 입원시킬 생각만 하고 있어. 암벽강을 건너가긴 쉬워도 다시 건너오긴 쉽지 않을걸.
2: 그분들은 등탄장을 걱정해서 그러는 게 아니겠어요?
1: 난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양설이 한동안 보지 못했더니 왜 이렇게 촉해졌어?
2: 제가 죽든 살든 무슨 상관이에요?
1: 또 무슨 일로 잔뜩 꼴이 났구만. 그래, 대체 뭐요?
2: 탄장 동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1: 지금 무슨 소리요?
2: 탄장 동지가 남을 관심해준 게 뭔가요?
1: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이건 도대체 무슨 농독이에요?
2: 육동무의 형편이 대체 어떤가요? 그가 과오를 범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0: 류키영의 말이 나오자 등근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지면서 얼굴빛이 흐려졌다. 그는 점도록 말이 없었다. 양설은 이상한 기미를 감촉하며 등근을 재촉했다.
2: 류키영 동무가 과오를 범했으면 범했다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시원히 말씀해 주세요. 제발 절 속이지 말아요.
1: 양설 동무, 내가 참 잘못 봤어.
2: 네? 뭐라고요?
1: 한 사람을 똑똑히 안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요. 난 그저 그가 재능이 있고 말을 번지르르 잘하는 데만 넘어갔어. 그가 겉이 다르고 속이 다른 인간이라는 걸 미처 보완하지 못했단 말이요. 난 그가 그런 인간인 줄을 정말 모르고 있었어. 그 사람 때문에 전군을 말아먹을 뻔했어. 난 동무에게만 미안한 게 아니라 당과 혁명 앞에도 미안한 감을 금할 수 없어. 난 전선에 나가면 내가 사람을 잘못 봤던 자고적인 인식을 동무들 앞에서 반성하겠어.
0: 양설은 알고 싶던 문제를 다 알았다. 그토록 아니기를 바라던 것이 사실이란 것이 확증되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싸지더니 도망치듯이 달려나왔다.
2: 아, 아, 아, 아.

그날부터 양설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말끔히 가셔지고 나날이 소침해졌다. 며칠 후에 그는 온몸이 불덩이처럼 열이 나면서 몸져 누웠다. 그의 가슴은 류키영에 대한 휘한으로 가득 차올랐으며 류키영이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가 하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그는 상자를 열고 류키영에게서 온 편지를 들춰내어 한 장도 남기지 않고 몽땅 태워버렸다. 그의 두 눈에서는 이글이글 분노가 타버렸다. 표정이 일그러진 양설은 류키영에게 보낼 편지를 썼다.

0: 수술한 지 사흘째 되는 날부터 곽상은 점점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곽상에 대한 특별 간병 임무는 남달리 쾌활한 처녀 간호원 류꼬마가 맡았다. 곽상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류꼬마는 곽상이 혼미 상태에 빠졌던 지난 며칠 동안의 웃음거리들을 들춰냈다.
1: 깨발 연장당무, 연장당무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을 때 나를 누구로 알았는지 알만해요?
2: 누구로 알았는데?
1: 연장동문 저를 턴의 정치위원으로 알았어요. 그러면서 연장동문의 주먹을 높이 축혀들고 정치위원 동지, 우리는 임무를 경결히 완수하겠습니다. 우리 붉은 삼조는 손투력이 강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2: 동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오? 내가 아무리 중태에 빠져있어도 눈앞에 사람이 알아보지 못했겠소?
1: 거짓말이라니요. 다른 동무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그리고 또 양설 동무를 누구로 알았는지 알아요?
2: 그래, 내가 양설이를 누구로 알았는데?
1: 련장 동무는 양설 언니를 연락병으로 알고 있었어요. 양설 언니가 신을 벗기니 련장 동무는 자꾸 탐포에 가라고 재촉했어요. 양설 언니가 그 자리에 있자 련장 동무는 막 총살하겠다고 했어요.
2: 참, 아이, 도무지 믿을 수 없군.
1: 아, 그뿐인 줄 알아요?
2: 또 있어?
1: 우리 서장 동지도 보러 왔는데 련장 동문 그분을 누구로 알았는지 알만해요?

0: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1: 련장동문 우리 서장동지를 미국 놈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0: 아니,
1: 모처럼 병문안을 온 서장동지를 보고 이놈! 오기만 해봐라! 삽으로 찍어 죽일 테다! 이렇게 외쳤지 뭐예요.
0: 참 난감하구만 이가.
1: 지금 생각하면 우스워 죽겠지만 그때 우린 가슴이 타서 죄가 되는 줄 알았어요.
0: 그건 또 무슨 일인데?
1: 련장 동무한테 수혈해야겠는데 같은 혈형이 없어서 우린 무척 속을 태웠어요. 우리 허사반 동무들의 피를 검사했더니 A형이 아니면 B형과 AB형이었어요.
0: 내 피는 무슨 형이었어?
1: 련장 동무의 피는 그 동무들의 혈형과는 달리 O형이었어요. 우린 너무도 안타까워 울기까지 했어요. 양설 동무는 자기의 피가 AB형이어서 눈에서 주먹 같은 눈물이 막 떨어졌어요.
0: 아, 그럼 누가 나에게 수혈했어?
1: 예술단 동무예요.
0: 예술단 동무라고? 남자요 여자요?
1: 예술단이니 당연히 여성 동무죠.
0: 그래, 얼마를 수혈했어?
1: 그 동무는 피를 200g이나 뺐어요.
0: 아니, 여성 동무가 200g씩이나?
1: 그래요. 100g을 빼고 나니 그 동문 얼굴이 해쓰겨졌어요. 의사선생이 됐다면서 그만 뽑으라고 하자 그 동문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머리를 막 흔들더니 쌩글쌩글 웃으면서 영웅한테 바치는 피니까 자기는 행복으로 느낀다고 하면서 200g까지 뺀 거예요.
0: 그 동문 이름이 뭐요?
1: 서방이라고 해요. 그 동문 바이올린 연주가예요. 노래는 또 얼마나 잘 부른다고요. 라디오에서 듣던 노래 소리와 신통해요.
2: 곽상은 그 여성 동무의 피가 자기의 체내에서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라도 하려는 듯 손을 쳐들고 오래오래 바라보았다.
0: 류꼬마, 그 동무를 불러올 수 있어? 내가 좀 만나봐야겠어.
1: 네, 그러죠. 면장 동지가 입살죽을 다 마시면 제가 갔다 올게요.
2: 예술단에 달려간 육꼬마가 서방을 불러내어 병동까지 데려왔다.
3: 에이, 와요. 육꼬마, 대체 누가 날 찾아?
1: 들어와 보면 알아요.
3: 자요. 빨리 들어와요.
0: 동무가 서방요?
3: 그럼 동... 동무가 괴벌 현장이죠?
1: 서방 동무는 련장 동지 흉내를 묘하게 내네요.
3: 동무가 괴벌 현장이요?
2: 곽상은 처음 만난 처녀가 이렇게까지 대담하게 자기와 롱을 걸 줄은 미처 몰랐다. 서방이 자리에 앉았다.
0: 동무 일이 참 고맙소. 피를 뽑을 때 얼굴까지 해석해졌다면서.
3: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 뒷꼬마, 동무가 말했지? 내가 언제 얼굴이 해석해졌어?
1: 그때 동무는...
3: 연장 동지, 이런 허튼 소리는 듣지 마세요. 이렇게 큰 내가 고만한 피를 빼고 얼굴색이 변할 것 같아요? 내가 만약 남자로 태어나서 싸움터에 나가서 부상을 입게 되면 나도 동무들한테서 피를 받겠는데요, 뭐.
0: 말하는 본세를 보니까 동무가 남자로 태어나면 전투 용이 되겠는데.
3: 그렇지 않고요. 하룻밤새 내가 남자로 홀쭉 변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또 포성이 울분지는 싸움터에서 놈들과 창격전을 벌린다면 얼마나 멋지겠는데요. 그래서 만일 부상을 입는다 해도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데요.
1: 아니, 왜 그렇게 웃어요? 이건 나의 솔직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은 솔직하게 해야죠.
4: 웃기지 마세요. 동무가 싸움터에 나간다고요?
3: 그렇지. 안둘 게 뭐 있어.
4: 동무는 양말이 더러워지면 자기들로 씻지 못해 벗어서는 이불 밑에 구겨놓고 단추가 떨어져도 닳지 않고 신이 더러워져도 닦지 않고 남의 신을 신고 다니면서 싸움터에 나간다고요?

0: 그걸 누가 믿어요?
1: 야, 남의 호물이 그만 꼬시보네. 나도 지금 고치고 있잖아. 참.
2: 저 서동호.
1: 네.
2: 동문 우리 군예술단에서 일하오?
0: 네, 그래요.
2: 그런데 왜 동무가 공연하는 극을 보지 못했을까?
3: 그 말을 들은 서방은 자기 무릎에 올려놓은 바이올린을 툭툭 쳤다.
0: 난 음악을 해요. 가끔 영국도 놀긴 하죠. 하지만 나더러 천혜역을 놀라면 놀아도 색시역은 절대 안 놀아요.
2: 그건 또 왜 그러는데?
0: 그건... 아무튼 난 색시역 같은 그런 소극적인 인물은 놀지 않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꼭 남의 아내 역을 맡아야 돼요?
2: 아, 서동우, 동문 언제 입대했어?
0: 왜요? 내가 어째 헨내기로 돼 보여요?
2: 아니요. 난 그런 뜻에서 물은 게 아니라 동무가 어떻게 입대했는가 하는 걸 물었을 뿐이요.
0: 아, 입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나절로도 정말 우스워 죽겠어요. 난 지난해 10월 1일에 입대했어요. 그날이 마침 나의 16돌 생일이기도 했고요. 난 국경절을 이날로 정했다는 소리를 듣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날 오전에 난 천안문 광장에 가서 시위행진에 참가했어요. 보주석께서 붉은 길을 개항할 때 우리 너무 기뻐서 막 울기까지 했어요. 난 보주석을 보고 깡충깡충 뛰면서 한 손까지 올렸다니까요. 오후에 집에 돌아와서 꼬치마를 벗고 좀 자려고 누웠는데 어떻게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어디 잠들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난 오늘은 꼭 평범하지 않고 성스러우며 아주 뜻깊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2: 그럼 그날 동문은 어떤 평범하지 않은 일을 했는데?
0: 난 그날 밤중에 집을 몰래 떠나서 군대 입대했어요.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으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줄까요?
2: 참 재밌는 이야기구만. 어릴 때 마을에서 이야기꾼 할아버지가 하던 이야기보다 더 재밌어. 어서 말해보.
0: 그럼 먼저 이 바이올린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어릴 때 전 이 세상에서 듣기 좋은 소리를 가장 좋아했어요. 문학도 즐기고 미술도 즐기고 아름다운 풍경과 고운 색깔도 좋아했죠. 그래도 가장 좋아한 것은 듣기 좋은 소리였어요. 고운 소리를 내는 여러 가지 악기는 두말할 것도 없고 자연계의 소리에 대해서도 난 몹시 마음이 끌렸거든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사달라고 졸랐어요. 그런데 36번이나 울어서야 겨우 바이올린을 산 거예요. 그렇게 바이올린을 애지중지하면서 밤에도 안 꺼자곤 했죠.
2: 아, 그럼 그 바이올린은 집에서 갖고 온 것이요?
0: 그래요.
4: 서방도무, 그럼 어서 항공조 타보.
5: 그래, 우린 여기서 노래 소리도 들을 수 없는데 오늘은 서방동무가 바이올린을 갖고 왔으니 한번 들어보기요.
2: 벌써 그 바이올린 소리가 우리 병실에 크나큰 기쁨을 선물할 수 있을 거요.
0: 그럼 한 곡조 타볼게요.
3: 서방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모두들 음악에 도취되어 병실 안에 따뜻한 분위기가 잔음칠 때 바깥에서 급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6: 서방이!
1: 아이참, 누구예요?
7: 동문의 예술단 사동무가 왔어요.
1: 아니, 참 귀찮게.
3: 밖에는 키가 그리 크지 않은 남성 청년이 서 있었다. 군복을 입은 그는 알락달락한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는데 하얀 얼굴에는 검은 티 안경까지 걸려 있었다. 사복주라고 변성명한 그가 바로 곽상의 고향에 있던 대지주 사양제의 아들 사각이었다. 곽상은 모험발치에서 그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어딘가 눈에 익은 모습이다.
2: 저 사람이
6: 우리 마을 지수 사청제 아들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자가 이름이 뭐더라? 아, 사각이. 사청제 아들이 사각이가 맞지?

0: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3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초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北京时间 13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 103.5 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 kHz， 초단파 103.5 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4: 여러분안녕하십니까?오늘이시간은연변방송국에서녹화제작한요청하마당프로를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절기인 초분이었습니다. 24절기의 16번째 절기인 초분이 지나면 밤이 점차 길어지므로 비로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가을거지로 농민들의 일손이 바빠집니다. 네, 그럼 먼저 연길시의 김일화 씨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부모님께서 올해도 만풍년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장백별곡을 보내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리향미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리향미 씨는 다양 생활을 한 지 10여 년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을 바람과 함께 고향이 그립고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가 더욱 그리워난다면서 노래 고향 생각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그럼 연계시 하남가에 계시는 리향미 씨 어머님께

0: 벙면 시절은 새싹이 돋아나는 봄의 시절이며 꿈의 시절입니다. 연길시에 계시는 최연아 씨는 천진난만했던 동년 시절을 떠올려보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요즘 시골에 계시는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면서 부모님께서 즐겨보시는 소품 갑속에 든 사람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여전한 소품을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1: 이제부터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아무 때나 집에서 스스로 사우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 이쪽까지 오라 하면 이쪽까지 가고 저쪽까지 오라 하면 저쪽까지 가고 사우나 사우나 미문하고 오나 사우나 사우나 사우나 가시나 오시나 사우나 가시나
2: 영나
1: 드럼드럼하게 갖춰놓고 산다.
2: 무슨 이상해 비암 이제 또 거리 멀었다.
1: 어쩌왔니?
3: 야, 오늘 동창만회를 한다는데야 날 챙기고 놀아 내라 제키니.
2: 뭐라니 동창만회 한다고?
3: 어머 너무 어디를 갔겠니?
2: 오, 내 이거 쌀라 갔댔다. 용서하라니 뭐게? 이 봐라.
1: 집에서 하는 싸움이구나 무슨.
3: 어, 야 정말 야 니가 다 빨리 가자. 오, 이게 엄청 메시야.
1: 저. 그런데 내 못 가겠다.
2: 어째? 저 우리 남편 이제야 응. 밤만 되면 날 이렇게 바깥에 못 나가게 한단 말이다. 어째? 어째 그런가? 옛날부터 여자하고 질그릇으니래 내 더블라 시작하면 꿈이 쭉 간다제야. 내 아무리 이 집에서 이렇게 냥냥 거래도 벽거지 왔다는 못 나간단 말이다.
1: 야!
2: 지워 사는 여자이니? 야, 어찌다 한 동창만이 돼 가겠니? 아이 가겠니?
1: 글쎄 갔으면 좋겠는데 글쎄 우리
2: 니 정말 가지 응?
1: 글쎄
2: 야, 너네 남편은 그래 제때 딱딱 들어오니?
1: 어? 12시 전에 딱딱 들어온다?
2: 뭐? 12시?
3: 야, 자기는 그리 늦게 들어오면서 너는 야 못 나간다고 한단 말이야? 살렸다
1: 아이 저 아이 된다 이렇게 가면 남자도 둘이 같이 이랜다 말이다. 더군다나 아이 된다 뭐.
2: 야, 간다. 정말 가지 응?
1: 응.
2: 그럼 난 간다.
1: 야, 미호가. 니 어찌 우리 나그네를 좀 이렇게 얼래래.
2: 너네 남편 얼리라고?
1: 너네 남편 그래다가 내한테 말하나 뭐.
3: 어디 갑시다.
1: 전화 받고.
2: 에? 아, 예.
1: 예, 싸웠습니다, 예.
2: 예?
1: 지금 집으로 오는 중이라고?
2: 야, 집으로 오는 중이라고?
1: 아이저 오늘 이렇게 마당이라 놀 데 없을까?
2: 예?
1: 지금 오는 길이라고? 아, 예.
2: 야, 지금 집으로 왔다. 이거 어떻게 하니?
3: 그럼 우리 여기서 내 달려나가자.
1: 야, 아니 된다. 그렇게 가면 아니 된다. 야, 이게 무슨 방법이 없니?
2: 야, 이 집에 정말 가게?
1: 정말 못 가겠다.
2: 그럼 난 정말 간다.
1: 야, 저 미호가. 아니 좀 우리 나그네 올려라.
2: 너네 남편 길에다 내한테 팔아 멋지게 응?
1: 야 무슨 소리하니 지금 남이 속다 죽겠다 내 자꾸만 이래 야 정말 신기질하게 논다 야.
2: 야 옳다 옳다
1: 역시 네 머리 안 하는 좋다.
3: 이거 우리 그 밑에 상승 지수 기다려
1: 내보다 전화 기다려
2: 잘 들어라 기다려라
4: 나와서
1: 어째 오늘 이리 왔습니까?
4: 사우나 같은 데서 하는 거 보자고
1: 예 용서했습니다
2: 빨리 하시오
4: 내가 더 싸워서 당신 알아서
1: 야 당신 배워줘야 나도 하지 어쩌니 그 사우나 방에 가지 말고 술판만 끝나면 집으로 꺾어줘서 예?
4: 남자들 사우나 가는 게 진짜 사우나 나라 간더라
1: 그래 뭐지 갑까
4: 술 깨러 가는 게지
1: 글쎄 그래 가서 돈 팔지 말고 집을 꺾어줘라 말입니다 빨리 하셔
4: 당신 나 하
1: 너무 먼저 이렇게 사시 친 다음에 나도 이렇게 사시 고
4: 이 여자 어째 오늘이 옛사가냐
1: 빨리 벗으셔
4: 어? 자 그러면 하지
5: 가자. 자.
1: 예.
4: 괜찮겠다.
1: 자. 아, 그 빠지니 입고 들어갈까?
4: 어허. 아, 예수, 다 사람 앞에서 벗고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벗지. 웃다 그래.
1: 어땠습니까? 좋습니까?
4: 들어가자마자 좋은지 어떻게 좀 있어야 알지. 자, 어서.
1: 시원할 겸.
4: 야, 어디로 가?
1: 저, 예, 오늘 우리 동창만을 한답니다.
4: 무수가? 동창만을?
1: 예.
4: 가지 마.
1: 내 갔다 그저 예, 동생이.
4: 가지 말라는데! 지금 동창만이라는 게 무슨 게 있죠?
1: 뭐니까?
4: 빈상적이 가로케요.
1: 빈상적 가로케?
4: 제일 허물없는 게 동창들이지.
1: 예.
4: 기러기 때문에 지금 동창만이란 게 무슨 게, 대명사 무슨 게 인자? 대상적인 카라오케란 말이야.
1: 자만 내가 저 카드 찍고 가게. 내가 간다고 했는데.
4: 간다는 게 중요한가? 가는 게 중요하지. 가지 마!
1: 아, 내다, 아, 지금 들어앉히고.
4: 동서요?
1: 네.
4: 그 전화 가서.
1: 야, 웃긴다.
4: 아하. 여보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저 용나이 동사이 되는 분입니까? 예. 내 용나이 남편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 저 오늘 동창만에 한다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파서 지금 못 가겠답니다.
1: 내 우리 아빠!
4: 그치 좀 찍지. 글쎄 딱히 어디 아프겠다는 건 지금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신경, 소화교통, 방광불량 다 끝까지 다 아프다는데 정말 딱히 모르겠습니다. 예? 글쎄 나도 어찌다 하는 동창만을 가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딱 못 가겠다는 게 내년으로 어찌겠습니까? 예? 아, 글쎄 이게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이게 내 가지 말라서 못 가는 것처럼 정말 이게 딱 한다. 예? 아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동창만을 잘 모십시오.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아이, 내 어디?
4: 아하!
1: 영 시원하지, 예? 영 시원하지, 예? 영 시원하지, 예? 영 시원하지, 예? 빨리 좀. 저 이거 미안하게 됐습니다. 뭐여 하는 줄도 모르고.
4: 아이고 괜찮습니다. 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1: 우리 남편이랑 우리 동생다.
4: 예.
1: 영란이 남편입니다.
4: 예.
1: 저 이거 정말 미안합니다. 저 영란 말하는 게 영란이 남편 영란이를 용 잘 맞춰준답니다.
4: 아니 무슨 말씀.
1: 비빈지도 사주고 사우나도 사주고 예. 우리 동창들 가운데서 영나이 아마도 제일 신진 팔만 것 같습니다.
4: 오야야. 아직 고려하는 멀다고 생각했나.
1: 얼마나 좋겠니. 나는 영 행복하다. 영나나 지금 동창들이 술을 부서라 그날 하나 딱 기다린다. 우리 가겠습니다 예.
4: 아 여보. 자, 내 바지. 바지.
1: 바지. 아, 바지.
4: 그래서 가기만 봐. 그래서
1: 못난다. 이렇다. 아무거나 쓸 일 있을까?
4: 아, 여보.
1: 그러니까.
4: 그럼 저 지갑에서 한 200원 가줄까?
1: 나는 돈까지 어찌 그랬어?
4: 자, 밥은?
1: 아, 동상 아니 밥이 없을까봐 그냥 딱 이러었습니다. 근심하셔.
4: 아, 여보!
1: 아, 예! 아,
4: 저...
1: 어찌 그랬까?
4: 저 여자는 어째 자꾸만 따라내기 맺자는다니 먼저 가라고 야란 말이야.
1: 나는 후에 간단다. 야, 이 여자 그 집은 못 찾는다. 그런 애 몇 번 갔다 오고 또 찾았다, 야.
4: 아, 여보!
1: 어찌
4: 그럴까? 그, 가서 술로 탈게 먹고 밥은 많이 먹어야.
1: 예, 근심 마셔.
4: 아, 여보! 동탁만에 가서요 오래오래 늦도록까지 놀자오냐. 이야, 결국은 내 값속에 들었구나.
0: 훈춘시에 계시는 지영순씨의 어머니는 20살에 시집 오셔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열 식구도 넘는 대가정을 이끌어가면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식들과 함께 행복하게 만년을 보내고 있는 노인님들을 볼 때마다 지영순 씨는 생전에 효도를 못해드린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못한 효도를 아버지께 하느라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항상 마음뿐이라면서 아버지 지성철 씨가 오래오래 앉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물에 비낀 원앙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흥경강성 목당강시에 계시는 최순례 씨는 부모님 못지않은 사랑으로 자신을 키워준 이모와 이모부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노년을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노래 만년 행복 누려가시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이 밖에 길림성 사평시의 최금려 씨도 전보산 자제학교에서 함께 사업했던 선생님들과 연변제일사범학교 동창들이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북경에서 근무하는 황선희 씨가 아름다운 고향 산천을 그리면서 요청한 노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태어나서 자란 곳을 고향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 가을이면 친구들과 모닥불을 피워놓고 메뚜기를 구워 먹으며 놀던 동심의 세계가 바로 고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산동성 위에 세 계시는 임성 씨는 황금 물결이 출렁이는 고향의 가을이 그립다면서 노래 불꽃 사랑을 요청해 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농과 붉게 잘 익은 과일들을 보느라면 가을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름 내내 땀 흘려 갖고 온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도 이 가을처럼 항상 풍요롭기를 바라면서 노래 우리 사는 세상으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술을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대나무도 돌면 꽃을 피운다는 속담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힘겹게 지나가는 일이나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견디고 나면 반드시 좋은 결과나 성과가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대나무는 자생력이 강한 식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특성에 맞게 이 속담은 한 사람의 인내와 노력, 그리고 역경을 견디는 과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 그것을 극복하면 결국 성공과 성취가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대나무도 돌면 꽃을 피운다는 속담의 유래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대나무의 특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나무는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무성하게 자라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제야 꽃을 피운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대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달리 꽃을 피우는 시기가 매우 늦고 일부 대나무는 수십 년에 한 번만 꽃을 피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이 속담은 대나무가 꽃을 피우기까지 겪는 기다림과 노력을 비유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나무는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움을 견디며 자라며 그 끝에는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점에서 이 속담은 어려움을 인내하며 견디면 결국 성취를 이룬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대나무의 성장 과정은 자연 속에서 꽃을 피우기까지의 시간이 매우 길고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마치 사람의 인생을 비유한 것과 같습니다. 이 속담이 전해지기 시작한 시점은 분명하지 않지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대나무처럼 인내와 끈기를 중요시하는 교훈이 포함되어 있어 아마도 이 속담은 농업사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농업사회에서는 수확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훈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대나무는 자생력이 뛰어난 식물이지만 꽃을 피우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대나무는 자라기 시작한 뒤 5년 또는 10년, 때로는 50년까지 꽃을 피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나무의 꽃은 일반적으로 한번 피고 나면 그 뒤로 다시는 꽃을 피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나무가 꽃을 피운다는 것은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자라온 과정에서 드디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나무가 꽃을 피우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그동안 자라온 힘들고 고된 과정을 지나 꽃을 피운다는 것은 마치 한 사람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비로소 성취와 만족을 얻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대나무가 꽃을 피운다는 것은 수많은 성장의 과정을 견뎌낸 결과로 그 결과물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려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대나무는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바람과 비, 추위와 더위 등을 견디며 성장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고난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대나무는 그 길고 힘든 과정을 통해 비로소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 꽃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그동안의 끈기와 인내가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대나무도 돌면 꽃을 피운다는 속담은 단순히 고난을 견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대나무가 꽃을 피우는 과정은 인내와 끈기의 상징입니다. 대나무는 꽃을 피우기까지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하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을 견뎌야 합니다. 이 속담은 우리에게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즉,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반드시 곧바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고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결과는 아름다운 꽃처럼 우리에게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속담은 고난이 길고 힘든 길을 지나면

속담은 사람들에게도 자기 성장에 대한 믿음을 심어줍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자신을 믿고 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대나무가 그처럼 무수한 세월을 인내하며 자라왔듯이 사람도 인생에서의 장애물을 극복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과정은 사람을 더 성숙하고 강하게 만들며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꽃을 피우게 됩니다. 대나무도 돌면 꽃을 피운다는 속담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교훈을 줍니다. 고통과 어려움은 때로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하지만 그것을 견디고 나면 결국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결과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줍니다. 대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인내를 강요당하면서도 결국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사람도 고난을 지나면 더 나은 삶과 더 큰 성취가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속담이 주는 교훈을 실천하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어려운 상황과 고난을 겪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대나무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견디며 꽃을 피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나무가 꽃을 피울 때까지 긴 시간을 기다리듯 사람도 자신의 목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목표를 향한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나무는 자라며 자신의 길을 찾고 결국 꽃을 피웁니다. 우리도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고난을 넘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대나무도 돌면 꽃을 피운다는 속담은 단순한 자연의 비유를 넘어 인생에서의 인내, 성장, 고난을 극복하는 힘에 대한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대나무가 꽃을 피우는 과정은 그 자체로 인내와 시간이 필요함을 알려주며 우리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도 결국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할 때 포기하지 않고 그 순간을 견디며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주며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꽃을 피울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대나무가 꽃을 피우듯 우리도 자신만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아름다운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힘과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끈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담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가치, 인내의 중요성, 그리고 고난을 통해 얻는 성장의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체중 관리에 있어 식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과일은 건강에 유익한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체중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과일은 저칼로리 식품이면서도 다양한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여 신체의 대사와 소화를 돕고 불필요한 체지방 축적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프로는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과일들과 그 효능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체중 관리를 위한 과일은 주로 저칼로리이면서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들입니다. 섬유질은 식사 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어 과식을 방지하고 장의 건강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과일에 포함된 수분은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추고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의 당분은 자연적인 형태로 존재하며 인공적인 설탕보다 몸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체중 관리에 효과적인 과일들은 대체로 저칼로리와 고섬유질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일들은 간식으로 섭취할 때 식사 대용으로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으며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음식입니다. 또한 과일은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그렇다면 체중 관리에 효과적인 대표적인 과일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과. 사과는 체중 관리에 가장 많이 추천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사과는 섬유질과 수분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단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과에 포함된 폴리페놀 성분은 체내 지방 축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는 특히 간식으로 섭취하기에 좋습니다. 사과를 간식으로 먹으면 공복감을 해소하고 과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사과는 저혈당 지수 GI를 가지고 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과를 껍질째 먹으면 섬유질의 함량이 높아져 소화에 유리하며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 배는 사과와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물과 섬유질이 더욱 풍부한 과일입니다. 배는 100g당 약 57칼로리로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하여 다이어트에 적합한 과일입니다. 배에 들어있는 이노시톨 성분은 지방 축적을 방지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배에는 플라보노이드가 포함되어 있어 체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배는 수분 함량이 높아 수분 공급에도 유용한 과일입니다. 특히 체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체중 관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배는 속이 부드럽고 달콤하여 간식으로 먹으면 좋으며 신체에 자연스러운 해독작용을 도와 체중 감량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배의 비타민C는 피부 건강을 돕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네. 그럼 체중 관리를 위한 과일의 효과적인 섭취 방법과 이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과일을 적절히 섭취하고 일상 속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면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체중 관리에 효과적인 과일이라 할지라도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일은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과당기나 자연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칼로리 섭취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과일을 섭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루에 섭취할 과일의 양은 약 200g에서 3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사과나 배 한 개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며 이를 나누어 하루 중 여러 번에 걸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아침, 점심, 저녁 외에도 간식으로 섭취할 수 있어 체중 관리에 유리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중에는 사과나 배를 간식으로 먹고 오후에는 블루베리나 딸기를 먹는 식으로 균형 잡힌 과일 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와 관련하여 과일을 섭취하는 시간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일을 먹을 때 가장 적합한 시간은 아침과 오후입니다. 아침에 과일을 섭취하면 체내 대사를 활발히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하루를 시작할 때 필요한 비타민과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체내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점심 후 간식으로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과일을 먹으면 오후에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과식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다만 저녁에 과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밤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므로 과일에 포함된 당분이 지방으로 축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녁에는 가벼운 저칼로리 채소 위주의 식사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체중 관리를 위해 과일을 섭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일을 그 자체로 먹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직관적인 방법이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맛있고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과일 스무디. 과일을 스무디로 만들어 섭취하면 과일의 다양한 효능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딸기와 블루베리, 바나나, 아몬드, 우유 등을 섞어 스무디를 만들면 풍부한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무디에 설탕이나 인공적인 달콤한 재료를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일 샐러드, 다양한 과일을 한꺼번에 섞어 먹는 방법으로 여러 종류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사과, 배, 오렌지, 키위 등을 조합하면 맛도 좋고 체중 관리에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과일 샐러드에 치아시드나 호두 등의 건강한 지방을 추가하면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 좋습니다. 요거트와 과일, 저지방 요거트와 함께 과일을 섭취하면 프로바이오틱스와 섬유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요거트와 함께 먹는 과일로는 블루베리, 딸기, 바나나 등을 추천합니다. 요거트는 지방 함량이 낮고 칼슘이 풍부하여 다이어트 중에도 섭취하기 좋은 음식입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간식으로 과일을 섭취하는 것도 체중 관리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과자나 인스턴트 음식은 칼로리가 높고 영양소가 부족하여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과일은 저칼로리이면서도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간식으로 적합합니다. 과일은 당분이 자연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단맛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습니다. 과일을 간식으로 먹으면 식사 전 과식을 예방할 수 있으며 포만감을 유발하여 저녁 늦은 시간에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할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과일을 간식으로 먹을 때는 식사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 과일을 먹으면 소화를 돕고 체내 영양소의 흡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일은 다양한 방법으로 식사의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을 주요 식사로 대체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식사에서 일부를 과일로 대체하는 방법은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빵이나 밥 대신 과일과 요거트 또는 스무디를 섭취하여 저칼로리 아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을 이용한 아침 대체 식사는 소화가 빠르며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또한 점심에는 샐러드와 함께 과일을 곁들여 섭취하면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과일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과일은 고칼로리 탄수화물을 대체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체중을 관리할 때 디저트가 반드시 고칼로리 음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과일을 디저트로 활용하면 단맛을 충분히 즐기면서도 건강을 해치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과일 샤베트나 구운 과일을 디저트로 즐길 수 있습니다. 구운 사과나 구운 배는 저칼로리 디저트로 인기가 있으며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운 과일은 당분이 자연스럽게 농축되어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칼로리는 낮습니다.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과일을 섭취할 때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일을 섭취할 때는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식사 전으로 과일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일에 포함된 자연당이 과다하게 섭취되면 혈당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당뇨병 환자는 과일 섭취 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과일을 섭취할 때는 과일의 당도를 고려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관리에 효과적인 과일 섭취 방법을 통해 과일이 단순히 다이어트를 돕는 음식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식단 구성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양을 섭취하고 체중 관리에 효과적인 시간대에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일을 간식이나 디저트로 활용하는 방법도 매우 유익합니다. 과일을 섭취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화가 가능하며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과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과일의 섭취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관리의 중요한 부분임을 기억하고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1: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기획 편집과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23일에 우리는 가을의 네 번째 절기인 추분을 맞이했습니다. 종이학 전문가는 추분은 음양 균형에 중요한 시점으로서 기후가 따뜻한 건조함에서 서늘한 건조함으로 전환되어 바람이 불고 한기가 점차 몸으로 진입한다고 하면서 건강관리에서 음양의 균형과 건조함을 다스리고 추위를 막는 것을 핵심 리념으로 간과 비장의 조화를 중시하고 소화계통과 정서방면의 질환을 예방해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추분 절개에는 인체의 양기가 수렴되어 간과 담낭계통이 외부 요인의 방해를 쉽게 받아 기능실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서늘한 건조함에 한사가 겹쳐 한기가 간경을 침습하면 기혈 운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가슴과 옆구리가 붓고 아프며 복부 팽만, 어지럼증, 종댕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늘한 건조함이 간혈을 소모하면 눈이 건조하고 뻑뻑하며 시야가 흐릿해지고 손 발톱이 쉽게 갈라지며 정서가 불안정해지고 쉽게 화를 내며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손에 간과 담낭을 건강하게 하는 핵심은 간을 풀어주고 기를 조절하며 피를 맑게 하고 건조함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네, 식이요양에서는 간을 풀어주고 혀를 기르는 것을 동시에 중시해야 합니다. 끓인 물에 진피, 말리꽃, 장미꽃 등을 넣어 우려서 마시고 간혈에 좋은 돼지간, 구기자, 흑임자, 어디를 적당하게 많이 섭취하면 담즙을 따뜻하게 하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는 생강, 계피, 봉룡, 백술 등 음식을 적절히 많이 섭취하는 동시에 고지방 음식과 과도한 음주를 피하고 맵고 자극적이며 날고 찬 음식을 적게 섭취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운동, 정서 등 방면에서도 계절에 순응하여 조절해야 합니다. 네, 중국 종이과학원 서원병원 간병과 주치의사 진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네, 이 시기에는 추위를 피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일찍 자고 머리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고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간혈 소모를 피하는 것이 좋으며 팔단금에 주먹을 모으고 눈에 힘을 주어 기운을 북돋우는 방식을 취하고 야외 산책을 권장합니다. 또한 가을에는 사람들이 가을철 슬픔 정서가 쉽게 나타나 불면증,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벼운 음악을 들으면 기분을 상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추운 절기에는 또 경혈 마사지 등 방법으로 몸을 보양할 수 있습니다. 호남성 종서의 결합병원 부원장 소장강은 매일 엄지손가락으로 태충혈을 5분에서 10분 동안 문지르면 간기를 풀고 울체를 해소하며 간화를 가라앉히고 네, 간양 창황으로 인한 어지럼증과 안구 건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15분간 태충혈에 뜸을 뜨면 네, 간의 기운을 따뜻하게 하고 담낭을 리럽게 하며 경락을 원활하게 하고 간과 담낭의 대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네, 가을이면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시기인데, 네, 그럼 독감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독감의 림상 증상은 발열, 두통, 전신 통증과 무기력 추위타기입니다. 콧물, 마른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고 설사와 구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중증 환자는 폐렴, 급성호흡 곤란 증후군, 쇼크 등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네,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독감은 일반 감기와 비교할 때 체온이 더 높고 지속시간이 더 길며 전신 증상이 더 심각하고 합병증과 사망률도 더 높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는 매년 전 세계 성인의 약 5에서 10%와 어린이의 20에서 30%가 독감에 걸리고 300만에서 500만 명의 중증 사례와 20만에서 65만 명의 사망을 초래한다고 추정했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은 네, 현재 세계적으로 독감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독감 백신을 접종한 지 2주 후에 보호 수준을 가진 항체가 생성될 수 있으며 6개월, 8개월 후에는 항체 역가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독감 백신 접종은 안전할까요? 네, 독감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 왔고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네, 가장 흔한 반응은 접종 부위의 발적, 부종, 통증 또는 미열 피로이며 일반적으로 하루 이틀 이내에 저절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네, 심각한 이상 반응은 극히 드뭅니다. 네,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에 다시 독감에 걸릴 수 있을까요? 네, 연구에 따르면 70%에서 90%의 독감 백신 접종자는 보호를 받고 해당 유행 계절 동안 독감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독감 유행 시즌에 바이러스가 변이한다면 백신은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일정한 독감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네,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철도 운수는 곧 승객 요동 거봉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철도 출행 정보 서비스를 보다 잘 제공하고 많은 승객들의 원활한 출행을 보장하기 위해 철도 부문은 철도 12306 앱, 유챗 혹은 알리페이, 메시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승객들이 진실하고 유효한 휴대폰 번호를 연락처로 남겨야 합니다. 네, 현재 철도 출행 정보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현재 이미 철도 12306 계정에 가입하고 실명 인증을 완료한 승객들에게는 철도 12306 시스템이 철도 12306 앱, 위챗 혹은 알리페이, 문자 메시지 등 경로를 통해서 탑승 날짜, 열차 번호, 승차역, 출발 시간 등의 예매 정보와 대기 현황을 전송합니다. 출발까지 3시간이 남지 않았을 때는 철도 12306 시스템이 열차 출발 알림 정보도 전송합니다. 네, 만약 열차 운행 중단, 좌석 조정 등 열차 운행 상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 철도 부문은 승객이 사전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신속히 보내서 승객이 즉시 열차 동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원활한 이동을 보장합니다. 네, 또한 승객들은 출행 전에 철도 12306 앱에서 열차 운행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철도 12306 앱의 기차역 대형 화면 기능에서도 열차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룸광덴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소수민족인 리족의 세시봉석과 금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소수민족 리족의 세시봉석과 금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리족은 예의를 중히 여기는 민족입니다. 예의는 리족 사회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데요. 그 내용이 풍부하고 생산과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반영되곤 합니다. 먼저 연석 예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연석 예의란 해남성의 리족이 손님을 접대하는 음식 예의를 말합니다. 리족은 식사 시에 남자 손님에게는 먼저 술을 권하고 밥을 올리나 여자 손님에게는 그 반대로 먼저 밥을 올리고 다음에 술을 권합니다. 주인과 손님은 서로 마주 앉으며 주인이 두 손으로 술잔을 들어올려 손님에게 건배를 요청한 뒤 먼저 잔을 비웁니다. 그리고 미주를 손님에게 일일이 권하며 손님이 잔을 비우면 입에 고기 요리를 한 점 집어넣어 주어서 존경을 표합니다. 또 주인은 술만 손님과 함께 마시고 식사는 손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손님이 체면을 차려 제대로 식사하지 못할까 봐 배려해서라고 합니다. 특수한 화해 예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해남성 리족 거주 지역에는 리족어로 친차라고 하는 일종의 화해 예의가 있습니다. 그 뜻인 즉 좋은 얼굴을 보이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이 발생한 쌍방 간 화해의 방식으로 각자 한 명의 과부를 중재원으로 파견하며 이외 각자 대표 한 명씩 선출합니다. 과부가 먼저 몇 개의 동전을 맑은 물에 던지면 쌍방의 대표가 그 동전을 건져내서 대방의 눈에 닦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대방의 동전을 머리 위로 던집니다. 나중에는 서로 술을 권하면서 철저하게 화해를 하곤 합니다. 파종에서도 예의가 있다고 합니다. 해남성의 리족은 보통 음력 2월 춘분을 전후해서 올벼를 심으며 7월 입추를 전후해서 늦벼를 심습니다. 매 계절 모내기 전이면 밭머리에서 먼저 푸른 잎의 나뭇가지를 꺾어서 집 문 앞에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새 옷과 새 일자 치마를 입고 아침 일찍 밭에 나가 백그루에 모를 심으며 그 옆에 나무 잎과 붉은 등나무 잎을 꽂아서 벼혼의 임자가 있음을 알립니다. 그 뒤에는 마을에서 보통 여성들만이 밭에 나가 모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모내기의 첫날 아내는 낮에 침대에 누워서 쉬어서는 안 되며 길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아서도 안 됩니다. 민간에서는 대낮에 침대에 누워 쉬면 여성들이 모내기 속도가 더뎌진다고 여기고 외인과 대화할 경우 좋은 운을 날려버려서 벼의 생장에 불리하다고 여깁니다. 혼인 풍속도 살펴봅니다. 리족의 혼인은 보통 일부 일처제를 실시하며 동족 간의 혈연 관계가 있는 청년 남녀의 통혼을 엄금합니다. 아들이 결혼하면 부모는 집을 지어주며 길이를 택해서 분가하도록 합니다. 리족인들의 가정은 아주 화목하며 부부가 서로 아끼고 노인을 공경하고 아이를 사랑하며 동고동락합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은 아주 엄하며 보통 부모가 전통관념으로 규범적으로 행동하도록 자식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때문에 리족은 자고로 혼인 가정 구조가 아주 단단하며 아내를 죽이거나 자식을 버리는 등 악성 사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한 가정이 재난을 당하면 온 마을이 구원의 손길을 뻗칩니다. 리족 사회에서 부부는 지위가 평등하며 출가한 여성이 남편의 행패를 당할 경우 본갓집 형제들이 나서서 규탄하고 처벌을 안깁니다. 또 출가한 여성이 사회 공덕에 어긋나는 행위를 범하면 시집과 본갓집이

함께 배상 책임을 안습니다. 리족은 이혼시에는 이혼식을 치릅니다. 부부간 협의 이혼시에는 우선 각자 부모에게 보고한 뒤 남자 측이 마을에서 명망이 높은 사람을 청해 이혼식을 주재합니다. 이때면 남자 측에서 돼지를 잡고 술을 차리며 양가의 진지 대표가 각기 양켠의 자리를 차지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혼 사유와 양측 부모의 입장을 통보하며 친지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만장일치로 동의할 경우 이혼식을 진행합니다. 술좌석에 그릇 3개를 놓는데요. 하나는 술이 가득 담기고 둘은 빈 그릇이며 검은 천으로 그릇 아구리를 덮습니다. 사회자가 그 검은 천을 두 조각으로 찢으면 이혼 당사자들이 한 조각씩 가지며 이는 혼인관계 탈리의 빙증이 됩니다. 그 뒤 사회자가 가득 담긴 술잔의 술을 두 개의 빈 그릇에 붓고 이혼 쌍방이 각기 그 술을 마시면 이혼이 사실화됩니다. 사회자는 또 이혼자의 재산 상황에 근거해서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각 측이 나누게 되는 재산을 공개하며 여자 측의 재산은 본갓집 형제들이 메고 돌아갑니다. 또 다른 한 경우 부부 한 측이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부득이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여자가 이혼 제기 측이면 남자 측 약혼 예물을 돌려야 하고 남자 측이 이혼을 제기하면 여자 측은 약혼 예물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어서 리족의 장례 풍속을 알아봅니다. 리족은 보통 토상을 행합니다. 장례 풍속은 지역과 방언의 차이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오지산 오지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총소리로 부고를 전하며 남성 망자는 단독 나무관에 넣어 본 마을 시족의 공동묘지에 매장합니다. 그리고 외래촌에서 시집온 여성들은 본갓집으로 돌려보내 본갓집에서 장례를 치르도록 하며 본갓집 묘지에 매장합니다. 리족은 생전에 관목을 마련하는 행위가 불길하다고 여겨서 미리 장만하지 않으며 친인이 숨을 거둔 후 가족이 산에 올라가 벌목하여 나무관을 만듭니다. 리족은 세간에 길혼과 흉혼이 존재한다고 여깁니다. 리족은 비정상 사망자를 흉혼 귀신으로 간주해서 선산에 산소를 쓰지 못하게 하며 밖에서 사망하면 마을로 시신을 들여오지 못하도록 하고 사망한 곳에서 매장하도록 합니다. 한묘제 지역에서는 붉은색 상복을 입고 비정상 사망자를 매장하며 동방 지역의 합방은 비정상 사망의 경우 시신을 엎드린 자세로 매장하며 무덤 위에 나무봉을 박아넣습니다. 이는 흉혼이 인간 세상에 나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방지한다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리족의 음식 금기도 알아봅니다. 리족은 고양이를 집안의 부뚜막신으로 간주하는 풍속이 있어서 고양이 고기를 식용하지 않으며 집에 고양이가 죽으면 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리족의 민간에는 임신한 여성들이 뱀과 원숭이 고기를 먹으면 기형아를 낳는다는 설이 있어서 임신부들은 절대 뱀과 원숭이 요리를 입에 대지 않습니다. 또 오지산 지역의 리족 여성들은 아기를 낳은 후 산욕기 기간 물고기와 계란을 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린내 나는 음식을 먹으면 부인병에 걸린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리족의 이런 독특한 세시 풍속과 금기들은 오늘날 사라진 부분이 적지 않지만 리족이 집과한 변백한 산간 지역에서는 여전히 주요한 풍속으로 남아 내려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족의 풍속과 금기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소란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졸갑니다. 이번 주엔 림미화 작사, 장순원 작곡, 림미화의 노래로 님의 밧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수만리길 사랑의 힘으로 지친 몸, 힘겨운 다양살이 너만의 사랑으로, 행복이 넘쳐나는 황홀한 그 시절, 행복에 도취되어 꿈을 안고 달린다. 그리운 내 사랑, 사랑님이여, 아름다운 나의 사랑이여, 사랑의 미로여, 사랑의 밧줄이여. 설레는 내 마음 누를 길 없어서, 정든 고향 품으로 그리움 달래며, 사랑이 배어있는 내 정든 고향으로 그대를 찾아서 신나게 달린다. 그리운 내 사랑, 사랑님이여, 아름다운 나의 사랑이여, 사랑의 미로여, 사랑의 밧줄이여. 아름다운 나의 사랑이여, 사랑의 미로여, 사랑의 밧줄이여.

0: 이번 주엔 림미화 작사, 장순원 작곡, 림미화의 노래 님의 밧줄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点 정.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생산자 서비스업이든 소비자 서비스업이든 사실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그 존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근길의 대중보호스, 퇴근길 골목의 숯불구이, 핸드폰 통화, 연인들이 함께 보는 영화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도소매, 교육, 금융, 공공관리, 과학기술 서비스 등 농업과 산업 이외의 3차 산업 모두가 바로 서비스업에 속합니다. 우리 성에서 서비스업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전성 지역 총 생산액은 약 1조 7천억 원에 달했고,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9,500억 원을 넘어 전성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경제 성장 기여율이 70%를 초과했습니다. 또한 전성 취업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세수 소득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생산적 서비스업 가운데서 교통 운수업의 성과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기준 총 규모가 1,000억 원을 돌파했고, 성장률도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룡운그룹 CCR 종합물류단지에서는 작업자들이 바비큐 고기를 분류하고 포장하느라 바삐 움직입니다. 급속 냉동해 신선도를 유지한 뒤 전국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동북 서부 지역 최대 규모의 물류단지인 이곳에는 고품질 창고, 전문 조온 물류 등 하드웨어 시설 외에도 하여, 환적 운송, 유통 가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미 20여 개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효율적인 유통 덕분에 각 기업은 평균 운송 비용을 5에서 7%포인트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 단지의 물류 서비스 역량은 교통 운수 서비스업의 급성장을 잘 보여줍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성은 창고 면적 27만 평방미터, 5만 5천 톤 수용 냉장 창고를 새로 확보했습니다. 이는 입체 교통망이 뒷받침한 덕분입니다. 철도 운행 거리는 7,230km로 전국 5위, 도로 운송 총 길이는 16만 9,000km로 동북 지역 2위를 기록했습니다. 흑하 도로 교량, 동강 철도 교량은 국경 간 물류의 새로운 회랑이 됐고, 할빈 공항은 전국 10대 항공 허브에 이름을 올렸으며, 무원 강해 복합 운송은 북방의 식량을 남방으로 운송하는 새로운 통로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동이 편리해지고 물자 유통이 원활해졌으며 대통로가 큰 발전을 이끌어 용강 제조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용강의 맛이 사방에 퍼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성 도매 소매업 부가가치 년평균 성장률이 4.5%, 온라인 소매 판매액이 년평균 15.2% 증가했습니다. 전통 서비스업의 질적 향상과 규모 확장은 용강 경제의 혈액순환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었습니다. 산업분업이 지속적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여러 신형 서비스 업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생산적 서비스업은 지원 역할에서 선도 역할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녹색 전환에서 금융 지원에 이르고 또 정보 서비스에서 과학기술 혁신에 이르기까지 서비스업과 실물 경제의 융합이 깊어질수록 산업 업그레이드의 자신감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할빈 전기그룹 첨단 모토 산업 디자인 센터에서 중국 석유 유량 검측용 전기 구동 시스템이 곧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는 석유가스 업계의 기계식 전동 가속 난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성급 최초의 산업 디자인 센터인 할빈 전기그룹 첨단 모토 산업 디자인 센터는 현재 에너지, 중공업 등 여러 업종의 설비 디자인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주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이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전성은 스마트 공장 334개, 국가급 시범 사업 121개, 서비스형 제조기업 59개를 육성했으며,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이 년평균 12.9% 성장했습니다. 용강 제조는 이제 용강 디자인과 용강 혁신의 날개를 펼치게 됐습니다. 생산적 서비스업의 핵심 동력 외에도 생활적

서비스업이 가져오는 온기가 있습니다. 이는 민생의 날로 향상되는 삶의 질과 갈수록 활발해지는 내수시장의 활기 두 측면을 동시에 아우릅니다. 그 중에서도 관광업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관광업은 먼 곳에서 온 여행객들을 머물게 하고 골목골목에 활기를 불러일으키며 수많은 업체들이 부를 얻게 합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전성은 1억 7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맞이했고 관광객 총 지출이 2,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문화관광 열기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전성의 현급 지역 관광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이 됐습니다. 화하 동극에서 신주 북극까지, 온천의 고장에서 화산의 도시까지 곳곳에 관광객으로 북적였습니다. 전통농업 현인쌍합산 지표원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경유 관광을 숙박 관광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이 작은 현에서도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했고 음식 숙박 소비도 30% 이상 성장했습니다. 이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고용과 소득 증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 여름 방학 기간 동안 현지 철성산 관광지의 인력 수요는 지난해보다 30% 증가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전성의 숙박 요식업 부가가치는 연평균 9.4% 증가했고 문화 체육 오락업은 연평균 14.1% 증가했습니다. 공연 기획사는 60개에서 336개로 늘어났으며 실버 관광 열차를 통해 연평균 약 1천만 명의 고령자가 용강을 찾아 체류하며 건강 휴양 관광을 즐기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을 주축으로 한 빙설경제의 총규모는 3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15차 5개년 계획의 첫 해 눈에 띄는 성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전성의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4,855억 2천만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해 왕성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프로젝트가 내일의 산업이 되며 다수의 서비스업 중점 프로젝트가 흑토지에서 힘차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성의 207개 성급 서비스업 중점 프로젝트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차이나 모바일 할빈 데이터 센터 3단계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컴퓨팅 전력 융합 시범 사업의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흑룡강 천효위 과학기술연구개발본부의 가속 추진은 중국 자동차 전자 분야 1위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이끄는 핵심 동력입니다. 수분화 종로 스마트 전자상거래 물류산업단지 2기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이며 대북 개방의 서비스 우위를 한층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우리는 서비스업의 다원적인 힘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방과 협력을 촉진하고 토지의 수확을 먼 곳의 주문으로 바꾸며 산업의 묵직함을 가볍고 경쾌한 창의성으로 전환시킵니다. 얼마 전 흑룡강성 서비스업 용량 확대 및 질적 향상 추진을 위한 시행 방안이 공식 발표됐으며 2030년까지 서비스업 부가가치를 1조 2,500억 원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추진됨에 따라 흑토지의 서비스업 활력이 지속적으로 발휘돼 용강의 산업 발전과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오염도 줄어듭니다.

소설 황석중, 각색 조혜명, 기획 정호원, 연출 조춘복, 해설 정광, 황진희의 고후장,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0: 긴 밤을 싸서 기생을 끼고 논 손님들한테는 다소 미안스럽지만 사람의 생사를 가지는 일인데 이래 모르겠다. 당장 물이 꼭대기로 불덩이가 또 쏟아질지 모르는데 내가 뭘 더 고려할 게 있겠나.
1: 허겁지겁 현금이 가 있는 방에까지 달려온 장덕. 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무너지듯 방바닥에 주저앉는다.
0: 이 현금아, 너 정신 좀 차려봐. 응? 네가 이렇게 정신 잃고 있으면 날 들어 어쩌라고? 어? 예, 빨리 하기네 집에 가서 하기를 깨워라. 응? 가서 노미를 부르라고 해, 빨리. 응?
2: 아이고, 어머니도 황진사댁 차지여로는 그제 서울 가셨어요. 떠나며 집에 들려 어머니한테 현금원이 부탁을 했잖아요.
0: 아참 그랬지. 그럼 괴덩이를 불러라. 아니다 아니다. 내 정신 좀 봐. 괴덩이도 놈이 따라 서울에 간 걸 까맣게 잊었구나.
2: 어머니, 언니가 정신을 차렸어요.
0: 그래? 아이고 됐다 됐어. 아이고 살아났구나. 빨리 그 약 좀 먹여라. 그 왜 일전에 노미가 가져온 약이 있잖냐. 피를 더하면 목이라고 하든 막아먹을 다리냐 말이다.
2: 응? 네.
1: 장덕이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옆에 섰던 응지가 약을 가져온다 물을 떠온다 하며 부산스럽게 움직인다. 겨우 약을 넘긴 현금이 다시금 고르론 숨을 내쉬는데
2: 또 잠잠해지네요. 어머니, 우리 나가자요.
0: 그래, 나가야지. 이젠 좀 진정하겠지.
2: 네, 약독이 퍼지면 한숨 잘 수 있을 거예요.
0: 다행히 급한 겁이는 남겼지만 아무래도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구나. 왜 하필 노미가 서울 가고 없을 때 병이 종해질지 몰라. 아이고, 이거만 속이 타서. 그나저나 제가 죽는다면 노미가 돌아와서 야단칠 텐데 큰일이다 큰일.
2: 차지오른 구성질에 안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정말 그렇게 되면 우리 집에 큰일이 나는 게 아닌가요? 어머니, 이걸 어떻게 하죠?
0: 그러게 말이다. 어디 그뿐이냐. 재석의 아저씨도 벌어야 먹는다는데 초상난 집에 손님을 받을 수는 없는 일이니 그 손해가 얼마일꼬. 진짜 놈인지 녀석인지 그 청각놈이 눈덩이에 내가 주저앉는구나. 아니, 아니야. 현금이를 집에 끌이던 장본인은 노미가 아니라 내지. 나지, 그렇고 말고. 내 욕심이. 아이고, 이걸 어쩌면 좋을꼬.
1: 사실 현금은 장덕 본인이 올봄에 집으로 끌어들인 셈이다. 2월 초 하루는 굶 파오는 날이다. 굶이란 매질 흙을 말하는데 부지런한 집주인들은 이날에 회를 겨들고 산에 올라가서 굶을 파다가 벽에 매질을 하여 노래기를 엎샌다. 원래 정결하고 깨끗한 걸 좋아하는 장덕은 2월 초 하루가 되자 손님을 받지 않은 기생 도어명을 거느리고 심부름꾼인 화계한테 회를 들려서 한밤중에 산으로 올랐다. 일행이 산대바위 근처에 이르렀을 때
0: 소리 죽여. 산신은 너의 피

0: 어쩌려고 야단들이. 아, 저기 아, 진달래 포기 사이에 산짐승이 있는가 봐요.
1: 응?
0: 그래? 저... 하기야.
2: 예?
0: 그래도 네가 산에 잤냐? 네가 가서 보고 오렴.
2: 예. 오라들 오시오. 웬 여인이오. 몹시 앓고 있어.
0: 오셔 가보자. 그래. 하기야. 이리 비춰봐.
2: 예.
0: 어디 좀 잘 부축해 보거라. 아니다. 아이고 회불은 안 줘?
2: 예.
3: 볼빛에 드러난 한 가냘픈 여인. 갸름한 얼굴에 반달같이 휘우두만 눈썹을 가진 보기 드문 미인이다. 순간 재빨리 생각을 굴려보는 장담.
0: 그렇지. 지금은 비록 여유 여벼가 앙상하지만 병을 들어버리고 몸을 조시오면 웃는 듯 마는 듯 정겨운 한상의 눈이 가을 하늘이 비낀 맑은 호수물처럼 그 같대지. 게다가 오목오목하게 살이 오른 보조개에 아련한 수심이 배어 잠옷 추연한 아름다움이 피어나고 절빛의 부드러운 살결은 무싼 애들이 눈을 부시게 만들 거야. 이게 정말 흔히들 말하는 개천은 지다가 금을 쫓는 것이 아닐까. 의지가지 없는 불쌍한 이연을 거두어둔다면 몸값이 없는 기생을 만드는 건 마치 수염 딸로 며느리를 삼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일 텐데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아닌가. 예, 하기야.
2: 예.
0: 그 눈에 띄우지 않았을 몰라도 그 뻔히 보고서에 어떻게 아는 사람을 이 추운 밤에 그대로 산에 내버려 두고 가겠느냐. 네가 없거라. 우리 니네들 가자.
2: 예.
4: 구문 안 파가 나요?
0: 사람을 먼저 구하고 봐야지. 금이 문제냐. 응? 자, 어서들 서둘거라.
2: 예.
3: 드디어 집에 도착한 장덕일에.
0: 저 서쪽 제 끝방에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에다 눕혀라.
4: 네.
0: 그리고 얘, 하기야.
2: 예.
0: 빨리 가서 이혼을 모셔오너라.
2: 예.
0: 아니, 얘는 눈치 없이 여기 한참은 있지 말고 옷을 가서 따뜻한 물을 떠다가 저의 얼굴이랑 손이랑 좀 깨끗이 닦아줘. 어? 그리고 찬물도 떠오너라.
4: 네.
0: 찬물 찜질을 해서 열을 내려야겠다.
4: 네.
0: 예, 응지야. 그 주방에 가서 응? 닭을 잡아 볶고 오라고 해라.
4: 응? 왜요? 이 여인 먹이려고요?
0: 그래야지. 이 건 얼굴이 살이 쏙 빠져서 말이 아니잖냐. 뭐니 뭐니 해도 몸을 초세우는 데는 닭것만큼 좋은 게 있느냐.
4: 아이고, 어머니도 참말로 극성이네요.
3: 장덕의 타산은 빗나가지 않았다. 장덕이 드린 공 덕분인지 여인은 몸이 조서고 살이 오르자 어찌나 예쁘고 아련하게 생겼는지 이런 장사로 후반생을 늙어오는 장덕이로서는 손에 처음 쥐어보는 봉이 아닌가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덕과 단둘이 앉게 된 여인.
5: 정말 고마워요. 구해준 이 은혜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0: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아, 그렇게 쓰러져 있는 걸 보고 누가 구해주지 않을 사람이 있겠나. 근데 이름이 현금이라고 했지?
5: 네.
0: 그래, 몸이 괜찮냐?
5: 덕분에 이젠 다 나았어요.
0: 아이고, 그래, 나아야지. 어구, 아이고, 근데 임자는 어쩜 이래도 임자할 수가. 이 눈, 이 살결 좀 봐. 아, 여자인 내가 봐도 시샘이 날릴 지경일세. 근데 현금인 나이 서른이 됐나?
5: 네, 34이에요.
0: 어머, 34인데 너무 어려 보이잖아. 응? 그나저나 그 앞으로는 어찌를 할 여자니까? 혹시 어디라도 갈 데가 있나?
5: 전 오갈 데 없는 불쌍한 여인이에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저 계속 여기서 신세 질까 하는데요.
0: 신세? 신세는 무슨 그 현금이가 있다고.

0: 있고 싶으면은 언제까지 있어도 돼? 응? 아,
1: 너무 고마워요.
0: 이럴 게 없어. 이러지 말게. 편히 있도록 해. 그리고 그 현금의 집은 어딘가? 그 말씨를 들어보니까 송도 사람 같은데?
1: 그건 저... 죄송하지만 더 묻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도 조만간에 일을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0: 아이고, 저 인자가 손님을 맡겠다는 건가? 아이고, 이 일은 성비가 왠간에 모질지 않고서는 해내기 힘든 일인데 괜찮겠나?
1: 걱정 마세요. 저 애들이 하는 일을 제가 왜 못하겠어요.
0: 아이고, 기특하지. 아이고.
2: 현금은 재생이 은인인 장덕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지내지만 지난 과거를 모르면 그 고운 입을 옹다물고 일체 대답을 피한다. 장덕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천만다행스러운 것은 몸 상태가 웬만해진 현금. 고지식한 성미에 공밥을 먹고 지내기가 미안한지 추월이란 이름을 내걸고 스스로 손님을 받겠다고 나선다. 그 덕에 장덕집 손님은 장사진을 이룬다.
3: 아니, 또 장덕집에 가는가? 자네 요즘 미친 게 아닌가? 사흘이 멀다 하게 장덕집으로 번질나게 다니는 걸 보면 자네가 몰라서 하는 말이야. 그 새로운 기집이 이름이 추월이라고 하는 기집이 있잖아. 정말 내 간장 다 녹여준다니까. 아자자자자, 아, 기집이 다 크기 수쿡이지. 에이, 또 허풍을 치는군.
4: 아니요, 내 말 못 믿겠으면 자네도 어디 한번 가보구려. 생김새부터 그 뛰어난 자색과 조연한 몸감질. 그리고 또
3: 그리고 또 뭐야?
4: 이거 참 어떻게 말하나. 말로는 변 못하긴 느껴. 그 자네가 직접 가보라고.
3: 그래 가보자. 그런데 내 눈으로 직접 봐서 자네 말처럼 그렇게 간을 녹여주는 상대가 아니면 반값은 자네가 내는 기여.
4: 그려. 헌데 내 말이 정말이라면 어쩔 텐가?
3: 마찬가지인 거지. 내가 내는 거지.
4: 오늘 나 운 좋군.
3: 아, 왜?
4: 반값을 무조건 자네가 내게 되었으니까.
3: 그야 가봐야 알지.
4: 근데 손님들이 너무나 꼬리잡이로 줄을 서서 오늘 차례가 올렸는지 모르겠네.
3: 아니, 그 정도인가?
4: 그럼.
3: 그럼 어디 어서 가보자고.
4: 그래,
3: 어?
4: 가자고.
2: 현금이 덕분에 장덕집은 청교방에서 더욱 판을 쓸게 되고 이러한 현금에 대해 장덕은 너무나 만족하고 있는데.
5: 어머니.
0: 언니야, 응지러구나. 웬일이냐?
5: 어머니, 현금 언니가 또 보이지 않아요.
0: 모처럼 손님이 없으니까 바람 쐬러 간 거겠지.
5: 이게 어디 하루 이틀인가요? 손님이 없는 눈치만 보이면 이렇게 밖으로 나가곤 하잖아요. 어머니도 참, 현금 언니 내력도 모르면서 저렇게 나다니다가 갑자기 사라지면 어쩌시려고요?
0: 현금이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절대 현금이 대해서 이르컹저르컹 치끄리지 말아라. 앞으로도 만에 하나 현금이 대해서 말하는 걸 발견하면 나 가만두지 않을 거다. 알겠느냐?
5: 어머니도 참, 현금 언니를 이뻐하는 마음 못 말리겠네요. 저기 현금 언니가 오네요.
6: 응? 그래?
5: 어머나. 아니 왜 제가... 저래요? 당장 쓰러질 것 같잖아요.
6: 현금아, 어찌 된 거냐? 응?
1: 괜찮아요. 저 좀 피곤해서요.
6: 아니 뭐 그저 피곤한 게 아니구나 뭐. 아이고 이연이, 이 열이 나는 걸 좀 봐라. 응지야, 어서 가서 하기들어 의원을 모셔오게 해라.
5: 응? 네, 네.
6: 자, 얼른 방에 들어가 눕거라. 응?
1: 아이고 나요.
6: 이 불덩이 같은 몸으로 어떻게 다닐 거지? 개누기 없나냐? 어서 물을 떠넣어라.
2: 현금이 해수병이 도지자 장덕은 본질나게 의원을 불러대며 조심스럽게 병구안한다. 그러던 어느 날,
6: 영지야, 현금이가 아직 안 돌아온 거냐?
5: 네 어머니.
6: 이게 날이 다쳐 모르는데 그 몸을 해가지고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 거냐?
5: 아, 그러게 말이에요. 자정이 넘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는 걸 보면 현금 언니가 어디로 센 게 아닐까요? 아, 그렇다면 어서 사람을 시켜 찾아봐야 하잖아요.
6: 아니다. 사내 매를 날려놓고 찾기는 어디 가서 찾는단 말이냐? 현금이가 없으면 장사가 또 물에 몰탄 듯 슴슴할 텐데. 그나저나 현금이 얘는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는 거야?
2: 그날 새벽.
5: 어머니, 어머니, 어서 나와보세요.
6: 왜 이리 허들갑이요? 그래, 현금이가 온 거냐? 아니, 차지 어른께서 이 새벽에 웬일이요? 그리고 이 가마는 뭐요?
7: 어서 사람을 방으로 들여다 눕히시오.
6: 네?
7: 뭐들 하고 있는 거예요? 어서들 와서 좀 거들지 않고.
6: 아니.
7: 어머니,
6: 네.
7: 조심하시오.
2: 놈이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여럿이 모여들어 현금을 들다시피 부축해서 방에 눕힌.
7: 아무리 살을 파는 천한 기생이라도 명색이 사람인데 아는 걸 뻔히 알면서 밖에 내보내면 돼요? 비단 옷도 한 끼라는데 조심하시오. 아직 몰랐을 테지만 이분은 내게 친어머니나 다름없이 가까운 분이요.
6: 그런 걸 현금이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겠소.
5: 차지어른께서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현금 언니를 얼마나 끔찍이 생각해 주시는데요.
7: 그렇게 끔찍이 생각해 주는데 사람을 이 모양이 되도록 가만히 있어나?
5: 아, 어머니도 방법이 없었어요. 현금 언니가 병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밖으로 나가서는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걸 어쩌겠어요.
6: 아, 예, 됐다. 넌 가만히 있거라. 아휴, 끔찍해라. 온몸이 피투성이구나. 어, 예, 넌 빨리 가서 시술물이나 가져오너라.
7: 저, 의원님, 어서 좀 봐주시오.
2: 네. 언제 불러드렸는지 노미 곁에 서서 서성거리고 있던 늙수그리한 의원이 노미 말이 떨어지자 인차 병자의 맥을 짚어본다.
7: 중한 거요?
4: 해수병 때문이요. 병이 깊어졌군그려. 아, 다른 게 없으다. 대암풀 뿌리를 가루내어 먹이거나 연꽃 뿌리를 달여서 먹여보시오. 그럼 각혈이 멎을 거요. 자, 누가 와서 나한테 있는 연꽃 뿌리를 가져가시오.
6: 오, 하기야, 네가 따라가서 가져오너라.
8: 예, 그러지요.
7: 의원님, 수고하셨소. 살펴가시오.

지금까지 출연의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예술단 성우들이었고 음악 김일광, 효과 허문호, 제작의 손기옥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0: 우리 어머니가 잠들었으니 나도 가봐야겠소. 틈나는 대로 자주 와볼 테지만 이 집에서 알아서 병고안을 잘해주시오.
1: 염려 마시오. 현금이는 우리가 잘 보살펴 줄 거요.
0: 자, 다들 돌아가자.
2: 네. 예.
1: 자, 우리도 나가자꾸나. 편히 쉬게 해야지. 어, 저기 응지야.
3: 네.
1: 현금이가 깨어나면 공국을 덮여서 먹여라.
3: 네. 헌데 어머니,
1: 왜?
3: 자지어른이 현금 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걸 들었죠. 나이가 현금 언니와 몇 살 차나지 않는 것 같던데.
1: 그러게 말이다. 어쩜 이렇게 역병 귀신 같은 놈이 엉켰는지 모르겠다.
3: 이제 현금 언니가 정신을 차리면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1: 아싸라, 현금이는 물어봐도 말하지 않을 게다. 자, 돌아들어가.
3: 앞으로 차지어른이 우리 집으로 자주 들락거리게 될 것 같네요. 난 그 살찬 갈고리 눈만 보면 정말 소름이 끼쳐요.
1: 아이고 됐다, 무리가 심란하니까 그만들 허들갑들고 앞으로 다들 현금이를 대할 때 더욱 조심해서 실수 없도록 해라. 응?
4: 네,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1: 뭐? 비단옷이 한 끼라고? 그래, 자칫 비위에 거슬리면 장사를 망하게 해서 거지로 만들어 놓겠다는 말이지. 하긴 이런 장사를 해먹자면 광가를 기고는 견디어도 물의 배들을 기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인데. 송도 부중 물의 배들이 두목이나 다름없는 저 놈의 눈에 나면 어디 장사나 해먹고 살겠나.
5: 장덕, 그는 전에도 자신이 안속을 차리기 위해 되도록이면 다른 애들이 눈에 알리도록 현금을 특별히 대하고 그의 욕을 하면 만족시키주기 위해 노력해온 터다. 하지만 노미가 밖에서 쓰러진 현금이를 집으로 바래다 준 이후로는 더욱더 현금이를 상전 모시듯 한다. 한편 노미는 괴동인의 수학패들을 동원하여 열성으로 약을 구해드리고 매일마다 의원을 달고 장덕집에 나타나다시피 한다. 하나, 장덕인애가 그토록 지극정성으로 병관을 하건만 현금이 해수병은 시시각각 고황이 들어 각해라는 횟수가 점점 더 잦아지고 각해라는 양도 점점 더 많아지는

0: 그러던 어느 날 장덕집을 찾아온 놈이
1: 부들꽃 가루가 해수병에 좋다던데 아무리 송도부송을 다 훑어도 구할 수가 없어. 아무래도 내가 서울에 한번 다녀와야 될까보. 부들꽃 가루도 그렇고 서울에 최수부라고 해수병을 잘 고치는 의원이 있다는구만. 이번에 내가 괴똥이를 데리고 가서 그 최수부를 업어오든지 목을 매서 끌고 오든지 여기 꼭 데려올 작정이요. 아마 네 대세는 좋게 걸릴 테니 그동안 우리 어머니를 잘 돌봐줘.
2: 아휴, 새삼스레 무슨 말이오. 아, 현금이는 우리 장댁의 집이 사람인데 우리가 안 돌볼라오? 되도록이면은 빨리 갔다 빨리 오도록 하시오. 저렇게 계속 가기를 해대면 혹시라도...
1: 그런 불길한 말 마시오. 그동안 충족한 양의 약을 지어놓았으니까 알아서 잘하시오.
2: 네, 아이고 그럼 잘 갔다 오시오.
0: 노미가 떠나면서 그 살찬 갈고리 눈을 뾰족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금을 박았었는데, 그가 없는 사이 현금이가 죽은 걸 알게 되면 틀림없이 물본 미친 개처럼 벌벌 뛸 터인데 속을 태우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생각할수록 눈앞이 캄캄하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장덕.
2: 뭔 수를 썼으라도 이 우랑에서만 상사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0: 장덕집의 주인이 오늘일까 내일까 하는 현금이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서울에 도착한 노미와 괴동. 아침 6시경 괴동이는 객주집 대문 앞에 놓여있는 쪼끌상에 쭈그리고 앉아 노미가 오길 조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사실 노미는 어제 누군가 성박 용삼 산곡의 마을에 부들꽃 가루가 있다는 말을 듣고 얻으러 나간 것이 지금까지 종무 소식이다. 한 시간쯤 흐른 뒤 객주집 주인이 괴동이를 찾는다.
3: 여보게 총가, 아침은 공복으로 그냥 건닐라나?
4: 누가 건인다 했소?
3: 아, 다른 손님들은 조반이 다 끝나서 벌써 상을 거둔다네.
4: 진짜 우리가 이 집에서 공갈 얻어 먹소? 성 밖에 나간 삼촌이 돌아오면 같이 먹으려는데 왜 성와요? 며칠 장사 잘 시켜주려더니 당장 객주집 옮겨야겠군.
3: 뭘 그새 물어보는데 역정은 웬 역정이요?
0: 괴동이 퉁명스런 말에 움츠러든 객주집 주인은 변명 삼아 몇 마디 중얼거리더니 대문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린다. 드디어 큰 길 저편에 나타난 놈이 워낙 웅장한 체구여서 행인들 속에 묻혀서도 얼른 눈에 띄인다. 잔뜩 이마살을 찌푸린 얼굴에 갈고리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이따금 안 입고 온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 남대문 안에 들어서면 열 걸음에 한 놈씩 걸치는 서울 장안의 무례배를 터진 꽈리쯤으로나 아는 아주 자신만만한 태도. 노미는 한 손으로는 수박 실은 소달구지 뒤채를 잡고 다른 손에는 배보자기 조그만한 보퉁이를 들고 터벅터벅 걸어오다가 자기를 보고 반가워서 수각다리 건너 마중을 나오는 괴동이를 보자 달구지에서 떨어져 선다.
4: 삼촌! 삼촌! 어떻게 됐어?
1: 얻었다.
4: 그래도 부들꽃 가루를 얻어서 헛걸음은 안 했잖소. 저기 삼촌, 어제 삼촌이 막 떠나자 최주분지 박주분지 하는 늙은이가 집에 들어섰어요.
1: 그래야?
4: 근데 송도까지 데리고 가긴 어려울까보.
1: 왜?
4: 그놈이 늙은이 송도 얘기 꺼내니까 걔가 여기서 몇 년이냐고 당장 잡아먹을 것처럼 눈을 부라지지 않겠소.
1: 알았다. 들어가서 먼저 아침이나 먹자.
4: 네.
5: 주인, 여기 아침상 차려주시오.
3: 네, 알겠습니다. 곧 차려드리죠.
1: 우리가 빠른 건가 늦은 건가?
4: 다른 사람들은 벌써 다 끝냈어요. 아까 아침을 제쳐가는 걸 한마디 했더니 이렇게 곰삼궂잖아요.
0: 밥을 먹고 나서 다시 대문 밖으로 나선 두 사람. 행인이 드문 수각다리까지 걸어나와 돌담간에 걸타는다.
6: 삼촌, 아주 말쑥하게 납치해버리지 않겠소?
1: 누굴?
4: 누군 누구요? 그 약국집 늙은이 말이지.
1: 납치는 왜?
6: 내가 걸쳐보니 그놈의 늙은이 순순히 따라가 주기는 아예 글렀어요.
1: 납치 안 다치고 그래서?
4: 그 길로 곧장 송도에 끌고 가지요.
1: 백리가 넘는 길을 네 등에 업고 갈 테냐?
6: 남소문한 패들 들어 좀 도와달라지요 뭐.
0: 남소문한 패란 노미네와 연준이 닿는 설 무례배들이 패거리다.
1: 얼려서 데려가기는 어려우니 아예 덮쳐가지고 남소문한 패들어 성도까지 끌고 가게 하려고?
6: 내 보기엔 그 방법이 최고인 것 같은데요 뭐.
1: 헌 생각하군.
4: 아니 그게 안 되면 어디 말 좀 해보시오. 어떻게 하시려는지. 어떻게 할지를 알아야 손을 쓰든지 말든지 하지.
1: 시끄러워.
4: 좀 시끄럽긴 하죠. 해도 준치를 먹으려고 상 앞에 나앉아서 가시 고르는 소가까지 마다할 수야 있어?
1: 어디서 동문서답은?
4: 삼촌이

0: 어쩌시려는지 도무지 말이 없으니 답답해서.
1: 어쩐 여기 돌아온 늙은이니까 오늘 뒤집어 다시 성 밖으로 나갈 냄새야 없겠지.
0: 생마갈기가 위로질지 바로질지 그걸 어떻게 알겠소?
1: 됐다. 너 지금 먼저 구리개 네거리에 나가서 수박이나 참외를 사서 갈 꽂아놓고 날 기다려라.
0: 네.
2: 과일에 칼을 꽂아서 상대한테 주는 것은 만약 상대가 자기들이 요구를 듣지 않거나 요구를 듣겠다고 약속하고도 그 약속을 어기면 목숨을 빼앗겠다는 무례배들이 완곡된 경고와 같은 것이다.
0: 알았어요, 삼촌. 그 늙은한테 으름장을 놓아두시려고요?
1: 그래.
0: 그럼 그렇다고 진작 말해줄 거지. 난 공연이 속을 끓였잖소. 그럼 내가 먼저 갈게요. 삼촌도 지금 함께 갑시다. 그래.
1: 난 이 길로 연목골 윤순지댁에 잠깐 들렸다가 갈 테니 너 먼저 가거라.
0: 아니, 그 댁을 또 가요? 그 댁 골방에 꿀이라도 감춰두고 오셨소?
1: 당치 않은 소리.
0: 아니, 내가 이상하게 생각 안 하겠는가 보시오. 상전댁의 사돈이 될 집이라 안방마님의 심부름으로 서울 올라온 걸음에 한두 번쯤 들리는 건 당연한 일인데, 헌데 삼촌은 서울 바닥에 들어선 첫날부터 매일 그 집에 들린다고 나오곤 했잖소. 객주집을 나서가지고는 매번 연못골 구에서 오락가락 망설이기만 하다가 그냥 되돌아오고 나면서.
1: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시키는 대로 해놓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라.
0: 내가 뒤를 밟아 알아낸 사실이니 망정이지. 안 그럼 삼촌의 저 성질에 남의 대문 밖에서 바상이기만 한다면 누가 고지 듣기나 하겠네. 아무래도 틀림없이 윤성지댁의 귀신의 작가인 거야. 이 딱 멀 빠진 사람처럼 멍청해져서 동에 닿지 않은 소리를 짓거리는 것도 그렇고. 아니지, 내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따라가 봐야지.
2: 벌에 쉰 사람처럼 벌떡 일어난 귀동이가 한다름의 다리를 건너가 골목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노미가 막 윤승지댁 대문턱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는 노미를 한참 눈바람하고 난 꾀동이는 오던 길을 돌아서서 구리개 네 거리에 들려 동이만한 수박 한 개와 참외 다섯 개를 산 후 한 모전에 들려 인절미 반목판을 사가지고 회화나무 그늘 아래 자리 잡고 앉는다.
0: 아니, 정우가 다 지나가는데 삼촌이 아직도 안 오는 거야? 에이라, 모르겠다. 먼저 먹고 보자.
2: 배가 고파난 꾀동이는 잠깐 사이에 참외 다섯 개를 다 없애고 인절미도 다 요정낸다. 꾀동이가 덩그러니 남은 수박 위에 칼을 꽂아놓고 끄덕끄덕 졸기 시작할 때 노미가 무거운 발걸음 소리를 내며 꾀동이 쪽으로 걸어온다.
0: 이제 오시오? 잠깐 들렸다 온다더니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지 않소? 나 아까 여기를 했는데 삼촌은 뭐라도 드셨소?
1: 생각 없다.
0: 갔던 일은 잘 봤소? 늦게 온 걸 보니 일은 본 것 같은데.
1: 넌 이 일엔 신경 꺼라. 그 수박 이리 주거라.
2: 놈이 괴동이가 넘겨주는 수박을 받으며 퉁명스레 한 마디 한다.
1: 따라와.
0: 약국집에 가려고요?
1: 그래.
2: 놈이 괴동이가 안고 있는 수박에서 칼을 쑥 뽑아들고 소매에 쑥쑥 문질러서 햇빛에 비춰보고는 바지 괘춤에 찔러넣는다. 그리고 앞서서 최주분의 약국방집 대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음을 옮긴다. 약국에 들어서자 일꾼이 작두 앞에 앉아 부지런히 약재를 쓸고 있다.
1: 주부님 방에 계시오?
3: 네, 들어가 보시오. 안방에 있어요.
1: 안녕하시오.
4: 어서 앉으시게.
1: 자, 절 받으시오.
4: 절은 무슨... 아니, 보아하니 총각이 병자는 아닐 게고 집안에 누가?
2: 최주부. 쭉 찢어진 갈고리 눈이 활로 관액을 겨누듯 자기를 지그시 쏘아보자 놈이 무시무시한 눈길에 겁먹고 온몸을 바들바들 떤다. 놈이 몸가짐은 아주 무겁고 신중하나 오악스러운 생김새와 살기 띤 표정에 어울리지 않는 공손한 자세와 예절 바른 태도가 오히려 드러내놓은 무지막지한 짓보다 더 무섭고 위압적이다. 그와 반대로 잘생긴 얼굴에 생글의 웃음을 짓고 있는 괴동이를 보고 최주부 더욱더 진저리를 치는데.
1: 주부어른께 죄송한 말씀 여쭙자고 마음먹고 댁을 들렀습니다.
4: 예, 그래요?
1: 어쩌냐게 제 조카한테서 이야기 들었겠습니다만 저희 어머님께서 해수병으로 다 돌아가시게 된 건 제 조카한테서 들어벌써 아시는 일이고요. 주부어른께서 송도가 길이 멀다고 거절하셨다죠.
4: 그건 그런 게 아니라
1: 주부어른께서 송도 행차를 마다하시면 저희 어머님께서는 필경 오래지 않아 돌아가실 게고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면 주부어른이 저희들한테는 곧 부모를 죽인 불공지대천의 원수가 될 모양이옵시다. 그런즉 저희들이 자식된 도리로라도 돌아가신 자친을 위해서 원수를 갚지 않을 수가 없는데.
4: 여보시오, 아무리 자당의 백만으로 마음이 격해서 하는 소리라도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오. 아이고, 이러고 저러고 할 것도 없이 내가 송도 행차에서 자당의 병원을 보아드리면 될 게 아니겠소?
1: 그야 물론 그렇습죠.
4: 예. 근데 언제 떠나자오?
1: 그건 주부 어른께서 작성하실 일이지만 워낙 병세가 급해서 저희들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내일 새벽이 어떨까요?
4: 그럼 내일 새벽 성문이 열리면 인차 떠납시다. 에이, 부모 죽인 원수라니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
1: 괴똥아.
3: 네.
1: 너 수박을 이리 가져오너라.
3: 알았어요.
1: 이건 저희들 속에서 통하는 약속의 신표와 같은 것입니다. 일단 과일 속에 꽂히면 칼값이 헐치 않아서 신의를 어길 때는 그 값으로 목숨 하나를 맞바꾸기도 하고요. 신의를 지킬 때는 그 값이 상목 수십필을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습죠?
4: 아니, 이걸...
5: 이 댁이 해수병을 잘 거친다는 최주부어른 댁이 옳습죠?
3: 네.
5: 혹시 요 며칠 새 송도서 총각 손님이 댁에 찾아오지 않았을까?
3: 온 것 같기도 한데.
5: 아, 무슨 말이 그랬소? 대체 왔다는 거요, 안 왔다는 거요?
6: 누군데 송도에서 온 사람을 찾소?

0: 지금까지 출연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서 일단 성우들이었고 음악 김일광, 효과 허문호, 제작의 손기옥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1: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은 중추절, 초월절, 배월절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중요한 명절 중의 하나입니다. 예로부터 이날이 되면 온 가족이 오손도손 모여 앉아 맛나는 음식을 먹으며 달을 구경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속담에 백성들은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인들은 자고로 음식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나라 지방별로 대표적인 추석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추석 음식을 단 한 가지만 꼽는다면 단연 월병입니다. 월병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중국 문화와 전통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추석에 가족들이 모여 보름달을 감상하는 전통이 있는데요. 이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월병입니다. 월병은 둥근 모양을 하고 있어 달과 가족의 화합을 상징합니다. 월병을 나누어 먹는 것은 가족 간의 사랑과 단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에게 추석은 가족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중요한 날입니다. 월병이란 말이 처음 사료에 등장한 것은 남송시기의 문인 오자목이 작성한 몽량록에서라고 합니다. 그때 월병은 그냥 일종의 딤섬에 지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달 구경과 연결지어져 온 가족의 화목과 그리움을 나타내는 음식이 됐습니다. 오늘날 월병은 추석 때 가장 많이 주고받는 선물로 전통적으로는 팥소, 꽃씨 앙금, 계란 노른자 등이 주로 사용되지만 현대에는 다양한 변형이 생겼습니다. 아이스크림 월병이나 초콜릿 월병, 심지어는 비건 월병까지 등장하면서 월병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월병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명나라 때 몽골족을 무찌르기 위해 비밀 메시지를 월병 속에 숨겨 전달했다는 전설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월병은 중국인의 저항 정신을 상징하는 음식으로도 여겨졌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추석에 월병을 나눠 먹는 것은 단순한 음식 문화가 아니라 중국의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옛날 그림을 보면 추석밤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개수나무 밑에 모여 개화꽃으로 만든 딤섬, 사탕, 과자 등의 음식을 먹으며 환담을 나누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꿀 같은 개화주 한 잔을 곁들여 마시면 하늘에 사는 신선도 부럽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도 맑은 밤하늘에 떠있는 둥근 달에 비친 개수나무의 그림자를 감상하며 개화주를 즐겨 마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령근의 모양은 원만한 동그라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한데에 모이는 것을 상징합니다. 추석에 령근 음식을 즐겨 먹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강소성과 절강성 일대의 사람들은 추석이 되면 얇게 썬 령근 두 개 사이에 고기나 대합으로 다진 소를 넣어 들끓는 기름에 노랗게 튀겨 만든 우병이라.

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 모양은 월병과 흡사한 면이 있는데요. 중국 전통의학에서 령근은 삶은 후그 성상이 차가움에서 온화함으로 변화해 위경의 기운을 도와서 보양하는 효능이 있다고 믿습니다. 청나라 한풍제 때 편찬된 순덕현지에는 8월 보름날 토란과 우렁이를 즐겨 먹는다라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민간에서도 추석 때 우렁이를 먹으면 눈을 밝게 할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추석 전후가 되면 마침 우렁이 뱃속에 새끼가 없어 육질이 쫄깃하고 맛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광주 일대에 사는 사람들은 추석날 우렁이를 볶아서 식탁에 꼭 올립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광동성의 일부 지방에는 추석 음식으로 토란을 먹는 습관도 전해오고 있는데요. 8월은 토란을 수확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토란을 제사 음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추석에 토란을 먹는 이유와 관련해 또 다른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1279년 몽골 귀족이 남송을 멸망시키고 원나라를 세운 후 한인들에 대해 잔혹한 통치를 가했다고 합니다. 그때 남송 관료 마발이 저주를 점거해 원나라를 대항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원나라 군대에 의해 격파당한 후 성내 백성들은 비참한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호인의 잔혹한 통치를 잊지 않기 위해 후세 사람들은 호인의 머리 형태와 발음 둘 다 유사한 토란을 음식으로 만들어 조상에게 제사 지내기 시작했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강남 일대의 사람들은 다양한 추석 풍습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남경 사람들은 추석의 월병 외에 현지 일품 요리인 개화꽃 오리를 필수로 먹는다고 하는데요. 개화꽃 오리는 추석 전후 개화꽃이 향기를 내뿜으며 만발하는 시절에 꽃잎을 따서 만든 조미료로 오리고기를 맛있게 요리한 것인데요. 담백하고 고소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개화꽃잎으로 만든 조미료는 게장이라고 불리는데요. 꽃잎과 설탕과 매실을 적정한 비율로 섞어 발효시킨 것입니다. 그 유래를 전국시대 시인 구론의 작품 초사 소사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리에 솜털이 나 있는 민물개는 강소성과 절강성 지역 사람들의 추석 식탁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음식입니다. 다만 솜털개는 차가운 음식에 속하기 때문에 먹을 때는 황주를 가반주로 곁들여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석 전후는 또 성류의 성숙기입니다. 빨간 만호와 하얀 수정을 연상케 하는 성류는 추석 식탁에 특별히 사랑을 받는 과일입니다. 무병장수와 가족의 화목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프로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극장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35번째 시간입니다.

0: 서방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모두들 음악에 도취되어 병실 안에 따뜻한 분위기가 잔음칠 때 바깥에서 급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1: 서방이! 서방이!
2: 아이 참, 누구예요?
3: 덕문의 예술단 사덕무가 왔어요.
2: 아니, 참 귀찮게.
0: 밖에는 키가 그리 크지 않은 남성 청년이 서 있었다. 군복을 입은 그는 알락달락한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는데 하얀 얼굴에는 검은 티 안경까지 걸려 있었다. 사복주라고 변성명한 그가 바로 곽상의 고향에 있던 대지주 사양제의 아들 사각이었다. 곽상은 모험발치에서 그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어딘가 눈이 익은 모습이다.
4: 저 사람이 우리 마을 지주 사청제의 아들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자가 이름이 뭐더라? 아, 사각이. 사청제의 아들이 사각이가 맞지?
0: 곽상이 좀 더 똑똑히 보려고 뒤따랐으나 그 사람이 서방과 나란히 걷는 바람에 뒤따르기도 무엇하여 걸음을 멈췄다. 얼굴에 의문이 가득 들어찬 곽상은 멀어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뒷머리를 극적거렸다. 부상병들 앞에서 한창 신나게 바이올린을 타던 서방은 갑자기 사복조에게 불리워나가 흥이 깨지는 바람에 앵돌아지고 말했다.
2: 사복조 덕모, 왜 절 불렀어요?
1: 그 덕모와 할 얘기가 있어.
2: 아이 참, 지금 부상병들에게 바이올린을 타주고 있는데 못 들었어요?
1: 못 들었기에 불렀지. 들었으면 왜 덕모를 방해했겠어?
2: 무슨 일인지 빨리 말하세요.
1: 부상병 덕모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저리 가서 이야기하겨.
2: 여긴 병실과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어서 말해요.
1: 저 서방이 임무를 맡고 여기 온 지도 이젠 버그나 되는데 돌아갈 날짜가 가까워 오고 있어. 예술단에서 우리에게 짤막한 가극을 창작하라는 임무를 주었는데 아직도 꽁구워 먹은 자리란 말이오. 매일같이 산으로 나무하러 가지 않으면 변기를 들고 다니고서야 돌아가서 뭐라고 하겠소?
2: 아니 그럼 우리가 부상병들의 병기를 들고 다니지 말아야 한단 말이에요?
1: 아니 내 말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니오. 부상병들은 다 우리의 계급적 형제들이 아니오. 그들을 위하여 성심성의로 복무하는 것은 우리의 일생에서 크나큰 영광으로 될 것이오. 하지만 우린 부상병들을 위해 복무해야 하거니와 우리 예술단의 임무도 완성해야 하오. 부상병들만 보살펴준다면 우리가 간호원들과 다를 게 뭐요? 잠도 모자라고 일도 어렵긴 하지만 강고분투의 정신을 발행하여 창작할 시간을 짜내야 할 게 아니겠소? 우리가 써낸 작품의 예술성이 너무 낮아도 안 된단 말이오.
2: 또 그따위 고상한 이론으로 절 설복하려고요?
1: 저 서방이, 요즘 날 대하는 태도가 좀 쌀쌀해진 것 같은데.
2: 지금이 어느 때라고 자꾸 그런 가문리설 타령만 하는가요?
1: 덕무는 이전에 나한테 이렇게 쌀쌀하지 않았어. 덕무는 나에게 거대한 고물을 줬고 나를

0: 높이 평가해줬어.
1: 사더모, 아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시원시원 말해요.
0: 아, 이건... 아, 이건 가슴 속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이요. 사실 말이지, 동무가 나보고 한 말들은 모두 큰 가치가 있어. 나는 생활에서 동무의 고무와 위안, 비판과 지도가 없다면 살아나갈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 모든 것이 없다면 나는 적적함과 외로움을 느낄 것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나는 나를 대하는 동무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껴서, 특히 동무가 여기 온 다음부터 날 보면 냉랭하게 대하지만 부상병들과는 살뜰하게 대한다는 걸 알아서, 예술단에서도 우리만큼 서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어. 아, 동무와 나의 감정은...
1: 이재범이 나한테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아, 그런 줄 알았으면 벌써 피해 달아난 지 오래겠어요.
2: 서방은 쌀쌀히 웃으면서 획 돌아서서 가버렸다.
0: 아, 서방이! 아, 서방이! 오해하지 말아줘. 아, 당장 동무더러 대답을 하라는 건 아니요.
1: 그건 동무 혼자 연구해보세요.
2: 서방은 곽상이 있는 병동으로 돌아갔다. 사복주는 쌀쌀하고 아기의 찬 눈길로 멀어져가는 서방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아군이 2차 작전이 끝난 후 열흘 남짓한 동안 주부는 두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즐거웠다. 부대가 세기로 쳐들어가는 데 성공하자 집단군 사령부에서는 통보로 그들을 표창했다. 류키영 사건으로 탄에서 비판을 받긴 했지만 그들이 거둔 성과는 긍정해 주었다. 붉은 3년의 전과에 대해서는 온 사와 군이 다 알게 되었다. 군 당위원회는 3년에 대공 상장을 주며 붉은 3년이라는 금기를 만들어서 내일 군 정치부 주임이 직접 시상하기로 결정했다. 방경리에서 훌륭하게 싸운 3년의 간부와 전사들인 곽상, 화정방, 왕대발, 교대항에게는 대공 상장을 주고, 불달린 몸으로 적과 싸우다가 최후를 마친 열사들에게는 영웅 칭호를 주게 된다.

0: 류키영의 문제도 악기가 지어졌다. 사당위원회에서는 비판은 엄하게 하고 처리는 관대하게 하는 원칙에 따라 당내에서 권리정지 처분을 주고 행정적으로는 강직시켜 6년 연장으로 보내요. 다음 전투에서 표현이 어떤가 두고 보기로 했다. 주부가 한창 내일 소집될 공로 축하 모임에서 연설할 문장을 쓰고 있을 때.
1: 네, 덤보입니다.
2: 주동부요?
1: 네, 세성동지.
2: 정찰조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1: 곧 돌아올 겁니다. 정찰병들이 돌아오면 곧 보고하겠습니다.
2: 절대 등원하면 안 되겠어. 정찰병들이 제때에 돌아오지 않으면 인차 다른 정찰조를 파괴라. 이건 전군의 작전에 관계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
1: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눈이 많이 내립니다. 아까 눈 깊이를 재봤는데 벌써 한자 두께나 두툼이 내렸습니다. 제 생각엔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2: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짐작만 해서는 안 돼요. 나도 아까 바깥에 나가봐서 눈은 많이 내리지만 바람은 그리 세차지 않소. 지금은 눈이 오는 것보다 바람이 부는 게 더 중요. 세차게 밤중까지 불었으면 좋겠는데.
1: 네, 알겠습니다. 2시간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다른 정찰조를 보내겠습니다.
2: 그렇게요.
0: 주부의 생각은 몇십 리 밖에 있는 림진 강가로 날헤쳐갔다. 이틀이 지나면 새로운 작전이 시작되는데 림진강은 아직도 얼어붙지 않았다. 어제 저녁에 보고에 따르면 강 옆은 얼었으나 강보판은 아직도 강물이 사풍치며 흘러간다는 것이었다. 부대는 지금 림진강이 언제면 얼어붙을까 서서히 기다렸다.

0: 이때 흩날리는 눈발을 맞으며 류키영이 탐부로 찾아온다.
1: 정치원 홍제, 들어가도 됩니까?
2: 들어.
1: 자, 정치원 홍제, 좀 말씀드릴 일이 있어 찾아봤습니다.
2: 자, 앉아서 얘기요.
1: 예. 정치원 동지, 난 정치원 동지에게 의견이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2: 그래, 무슨 말인지 털어놓고 말해보.
1: 지난날 저는 정치원 동지가 저를 타격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내심으로 저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정치원 동지는 저를 타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관심해주고 아껴주었습니다. 이번에 교양을 받고서야 저는 비로소 정치위원 동지가 당성이 강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입대한 지 오랜 전은 정치위원도 여러 번 모셨습니다. 제가 정치위원 앞에서 아양을 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치위원 동지처럼 높은 원칙성을 가지고 있으며 간부들을 아끼는 분은 극히 드뭅니다.
2: 동문 대체 무엇을 말하자는 거요? 빙빙 해돌지 말고 직접 본론을 말하오.
1: 아닌 게 아니라 전 정말 아주 큰 과오를 범했습니다.
2: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고 동문들도 따끔하게 지적해 주었으니 지금부터는 과오를 철저히 시정하려는 동부의 행동이 중요한 거요.
1: 정치원 동지는 저의 잘못에 대해 진작 뚱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릇된 길로 나갔습니다. 제가 정치원 동지의 말씀을 진작 명심했더라면 이렇게 엄중한 과거까지는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정말 가슴 아픕니다.
0: 류키영은 사뭇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면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찍어냈다. 주부는 근엄한 표정으로 류키영의 일거일동을 주시했다.
1: 제가 이번에 과오를 범한 후에도 정치원 동지는 상근하고 인내성 있게 저를 교양하고 구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준 데 대해 전 말할 수 없이 감동입니다. 저는 평생도록 정치원 동지를 잊지 않겠습니다.
2: 이제 그만 울음을 그치오. 이런저런 과오를 범하는 게 문제로 되는 게 아니다. 과오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단 말이오. 혁명의 길은 멀고도 먼데 잘못을 고칠 결실만 있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소.
1: 정치원 동지,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전 진심으로 고칠 생각입니다.
2: 진심이라면 좋소. 또 다른 용건이 있소?
1: 저 정치원 동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2: 도움 받을 일이 있다고?
0: 류키영이 호주머니에서 구겨진 편지를 꺼내 주부에게 내밀었다. 주부가 등잔불에 대고 편지를 보았다.
1: 그 편지를 좀 찬찬히 봐주십시오. 지금 어려운 처지에 빠져있는 저에게 양설 동무가 글쎄 이런 편지를 써보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는 편지에다 무슨 겁쟁이요, 개인주의자요, 죄악이요 하는 모욕적인 말들을 사정없이 퍼부었습니다. 그 동무는 나를 잘못 봤다고 했는데 내 보기에는 내가 도리어 그 동무를 잘못 봤습니다.

0: 일반적인 동체 관계라 해도 이러한 때 저에게 고통을 대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가 나와 관계를 끊자고 하는 것은 그럴 만한 까닭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건 구시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1: 이 편지를 넣어서. 그래, 동무 보기에는 양설 동무가 이런 태도로 나오는 게 무슨 까닭인 것 같소?
0: 아, 이거야 등산불을 보는 것처럼 뻔한 일이 아닙니까? 누구도 닭김치를 채고 있는 문제죠.
1: 그 뻔한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요?
0: 그는 제가 강직됐다는 소리를 들었겠죠. 제가 그냥 영장자리에 있다면 그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그 밖에 또 다른 까닭이 있지만.
1: 또 무슨 까닭이 있다는 거요?
0: 전에도 말씀드렸으니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1: 혹시 양설 동무와 곽상 동무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셨는 거요?
0: 거야 더 말할 게 있습니까? 저는 이 편지를 받고 살밤 살낮을 꼬박 뜬 눈으로 지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죠. 그 두 가지 원인 위에 다른 원인은 있을 수 없다고 전 감히 찍어 말할 수 있습니다.
1: 그럼 나더러 무엇을 도와달라는 거요?
0: 그놈은 나와 관계를 끊겠다고 하지만 나는 우리의 관계를 끊지 않겠습니다.
1: 그 동물을 그렇게 나쁘게 보면서도 동문 왜 부득부득 그한테 달라붙자는 거요? 이건 대체 무슨 문제요? 왜 말하지 않소? 왜 그렇게 얼버무려? 그래, 나더러 어쩌라는 거요?
0: 당위원회의 이름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 동무한테 편지를 보냈으면 합니다.
1: 안 돼요.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 문제요. 조직을 이용해 개인의 목적을 이룩해보려는 생각은 그렇지요?
0: 아니, 조직도 개인을 보살펴줘야 할 게 아닙니까?
1: 물론, 조직은 개인을 보살펴줘야 하오. 하지만 개인은 그 어떤 때를 막론하고 조직을 개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할 수는 없어. 류경동무, 동무는 혁명에 참가한 지 한두 해가 아니고 입당한 지도 한두 해가 아닌데 조직이란 무엇인지 생판 모르고 있구만. 동무는 모든 관계를 개인의 이해관계로 보고 있으며 동무의 눈에는 조직이 개인의 목적을 이루려는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는구만. 동문의 두 사람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건 개인들끼리 의논한 일이요. 물론 조직에서 화해시켜줄 수는 있겠지만 동무가 조직을 이용할 수는 없어.
0: 뭐라고요? 제가 조직을 이용한다고요?
1: 당내 생활에서는 성실해야 하며 개인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뒤에서 남을 헐뜯지 말 것을 권고하는 바요. 동무는 양설 동무에 대해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왜 그 동물을 물고 늘어지려 하오? 아까는 왜 그러는가고 물어도 동문 대답하지 않았소. 그래, 동문은 양설 동무가 동무에게 고통을 더해주었다고 여기고 그를 물고 늘어질 작정이요?
0: 아니,
1: 그래서 그에게 고통을 줘야 직성이 풀릴 셈이지.
0: 뭐라고?
2: 급소를 찔려온 류키영의 얼굴색이 대본에 새파랗게 변했다.

0: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3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北京时间 8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 调频103.5兆赫 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파873kHz 저단파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